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자, 오늘 커피는 내가 사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어요.
1: 와, 부장님 최고. 그러면 저는 아몬드 카라멜 오트 브라운 초콜라떼 휘핑크림 가득, 그리고 쿠키 쿠키도 먹어도 되는 거죠?
2: 당연하죠. 또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시켰어요. 그래요, 그래. 얼마죠? How much?
1: Let's see, you've ordered a total of 15 drinks, so with this and that included, the total comes to 10만 5천 8백 원.
2: 10만 5천 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밥을 살걸. 국밥이 훨씬 쌌겠네.
1: 부장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는 사무실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최고!
2: 그래요, 여러분 얼른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플리즈.
1: Oh, I'm sorry, but we don't offer any discounts. Will you be paying in card or in cash?
2: 아유, 빡빡하시네요. 그 뭐 저기 요 앞에 찜질방이랑 제휴하고 뭐 그런 할인 없어요? 사우나 디스카운트?
1: What on earth are you talking about? Are you going to pay in cash or by card?
2: 아, 오퍼의 멤버십은 현금만 된다 이 말인가? 계좌이체는 어때요? Money moving okay?
1: I really can't communicate with you today. Just pay 10만 원. Will that do?
2: 통했네. K인심 가지고 계시네요. Okay, thank you. 아, 진짜 커피 한잔 먹기 진짜 힘드네. 이제 앞으로는 밥만 사야지. 커피값이 이리 비쌀 줄은 몰랐네. 비싸요, 비싸. 오늘 배워볼 표현. 멤버십 할인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1: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1: 멤버에게 특별한 할인을 해주는 멤버십 할인은 membership discount라고 하는데요. 올스타 멤버십이 있다면 15% 할인됩니다. You can get 15% off with an all-star membership. 특별한 멤버십 할인이 없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멤버십 할인이 되나요?
1: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BEFM, Busan 영어 방송.
4: Hello, my name is Liam McIntyre. I'm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평가받을지 무척 설레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의 우수한 연극 작품이 서울에서 공연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부산에서 쌓아온 시간이 이제 더 많은 관객과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So he mentioned that Seoul is a place where all culture and arts are concentrated, much like any other field. He points out that although he has been writing plays since 1980 and has had 35 of his works perform in the Busan region, this will be his very first time having a production stage in Seoul. He shares that he is incredibly thrilled and proud, yet also anxious to see how it will be received. He concludes by hoping that this milestone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activat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allowing outstanding local theater productions to be performed in Seoul more frequently. Well, the title of your work selected is 섭자리. While it is a familiar term to many people in Busan, there are many who might not know it as well. So could you explain what kind of piece this is and what meaning it carries within the title? 네, 이번에 선정된 작품 제목이 섭자리입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또 제목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이 섭자리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이기대 아시죠?
1: 네.
0: 이기대 입구에 위치한 포구와 그 주변의 어촌 마을을 가리키는 고유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풀과 나무가 무성한 자리를 섭자리라고 하는데 섭은 땔나무나 풀, 잎사귀 등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1: 네.
0: 이곳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염전이었다가 그 이후에 매립되어 D제강이 들어서고 다시 그 뒤에는 지금의 L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작품은 선대부터 이곳에 살아온 한 대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 그렇군요. 작품을 보기 전부터 배경을 알고 보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So 섭자리 is a native place name referring to a port and fishing village located in the entrance of what we know very well, 이기대 in 용호동 of 남구. The name means a place lush with grass and trees, whereas 섭 is actually a pure Korean word meaning firewood, grass, or leaves. He shares that this area was a salt pond from Japanese colonial period until around the time of liberation, which was later reclaimed to build D steel and also eventually transformed into what we is now the massive L apartment complex. He notes that this production tells the story of a large family that has been living in this very location since the time of their ancestors. And the production is set during the 80s and 90s, a time when the development boom was in full swing. So what is the reason behind bringing that specific era back onto the stage today? 이 작품은 개발 붐이 한창이던 1980에서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를 다시 무대 위에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이곳 용호만 일대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이후까지도 붕괴 염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 이곳이 매립되어서 D제강이 들어서고 다시 또 지금의 대단지 아파트인 L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1: 네.
0: 이곳은 또 선대부터 자리를 잡고 사는 고향마을에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한 가정의 자식들이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또 시위를 주도하게 되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을 역사의 어떤 변천에 따른 시위를 한 가족의 흥망성쇠를 은유한 사실주의 연극입니다.
1: 네.
0: 이제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은 가족의 연대와 사랑으로 가족의 정체성을 탐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정체성은 사랑의 온기라는 것을 역설하고 싶었습니다.
1: 네, 지금을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So he explains that this area around Yongho Bay was the site of the Bungae Salt Pond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until after liberation, which later became home to, as he mentioned, the D steel, and eventually transformed into the massive elm.

0: the apartment complex that we mentioned. He notes that this is a realist play that serves as a metaphor for the rise and fall of a family amidst shifting history, tracking how a household breaks down as a development boom hits the ancestral hometown village, leading the children to marry against their parents' wishes and take charge of protests. While large families have now collapsed into scattered nuclear units, he states that he wanted to explore family identity through solidarity and love, emphasizing that the true core of family identity is the warmth of love. Well, for this production, the Busan-based theater company, Wakja Jaegeol, will handle the performance, and a cast of Busan actors will take the stage in Seoul together. So what aspect are you anticipating the most? 이번 작품은 부산 극단 왁자 재걸이 공연을 맡고요. 또 부산 배우들이 함께 서울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어떤 점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1: 네, 이번 제11회 늘 푸른 연극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세 작품이고 지역 작품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0: 네.
1: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지역 작품이 어떤 수준인가를 아마 눈여겨볼 겁니다.
0: 그럼요.
1: 이번 작품은 비록 수도권의 작품보다는 세련미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역시 작품의 힘이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대사 역시 경상도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연극의 힘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여주러 갑니다. 배우와 연출 역시 저의 그러한 뜻을 잘 알고 마치 부산 연극의 수준을 가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경상도 사투리까지 그대로 담아낸다는 점이 특히 예. 기대가 되는데요. So among the selections for the 11th 늘푸른 Theater Festival, three productions are from the capital region,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making Busan the sole representative from other regions. And because of this, he notes that people in the capital region will be closely observing the, of course, the caliber of the local theater. He mentions that while this production might lack the sleek refinement of capital region plays, he hopes the audience will recognize the raw power inherent in the work. And to achieve this, the dialogue intentionally preserves the raw Gyeongsangdo dialect to demonstrate this true strength of theater. He adds that the director and actors fully share this vision and are rehearsing with a lot of dedication, knowing that their performance may well define the standard of Busan theater in the eyes of the capital's audienc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playwright Kim Moon-hong here in the studio. Now, you have written 35 plays throughout your journey so far, having spent such a long time writing. What is your unchanging philosophy as a playwright?
2: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35편의 희곡을 쓰셨습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작품을 쓰면서 변하지 않는 극작가로서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1: 저는 작품에 있어서 그 주제와 그리고 작가가 사회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현실 인식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0: 네.
1: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제 아내는 제 작품이 너무 심각하고 재미없어서 잘 보지 않습니다.
0: 네.
1: 이처럼 저는 연극 작품을 통해 관객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관객의 행동까지 변화시켜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역사극을 많이 발표해서 그 역사극이 지금 이곳의 이야기를 역사극을 통해서 은유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것이 바로 연극의 사회적 기능이기도 합니다. 저는 관객의 요구에 부응해서 억지로 웃기고 재미있는 작품을 쓰기보다는 연극의 사회적 기능에 걸맞는 작품을 쓰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연극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So he shares that in his work, he places the highest value on the theme and the perception of reality, how a writer views society and human beings. On a lighter note, he mentions that his wife rarely watches his plays because they are too serious and lack entertainment value. And true to this earnest approach, he exerts every effort through his theatrical works to transform how the audience thinks and ultimately how they act. Since the mid-1990s, he has written numerous historical plays using the past as a metaphor to address the stories of the here and now. Believing that this is a fundamental social function

0: 최우수 작품상, 즉 최고상이죠. 대통령상을 네 번이나 받을 정도로 우수한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작품들 역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연극인들이 좀 도발적인 주제와 또 실험적인 형식으로서 부산 연극의 저력을 드높이고 미래 연극을 더욱더 풍성하게 갖고 나갔으면 합니다.
1: 네.
0: 젊은 연극인들이 쉽게 연극의 상업성에 매몰되지 말고 도발적인 주제와 실험적 형식으로 연극 본연의 길을 가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He highlights that Busan Theater has produced many outstanding works, even winning the President's Award, the highest honor at the National Theater Festival of Korea, 4 times, and notes that its productions possess a distinct openness not found in other regions. So looking ahead, he hopes that young theater artists will elevate the underlying strength of Busan Theater and enrich its future by continuously tackling provocative themes and experimental format. He urges the younger generation of theater professionals not to easily lose themselves to the commercialism of the industry, but rather to walk the true, authentic path of theater with a bold, pioneering spirit. Well, as you look forward to this upcoming performance in Seoul, is there a message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the audience? 이제 곧 서울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요. 관객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0: 이건 꼭 이번만 아닙니다만은 관객들 역시 작품의 재미에만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연극의 기능이 무엇이고 관객으로서 연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연극 앞에서 좀 더 진지해졌으면 합니다. 관객은 잘못된 작품은 호되게 꾸짖고 좋은 작품은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관객이 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1: 네.
0: 이번에 공연으로서 부산 연극의 저력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부산 연극의 저력이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하겠습니다.
2: So he wants audiences to avoid losing themselves solely to a production's entertainment value, urging them instead to think about how one ought to live and what the true function of theater is and what attitude they should bring as viewers, right? And he hopes people can approach theater with a greater sense of seriousness, noting that an audience should harshly criticize flawed pieces while actively promote good productions so that more people can see them. He expresses his deep hope that this upcoming performance will widely showcase the enduring strength of Busan Theater to the world.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연극이란 무엇이고 연극을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떤 작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연극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 것 같습니다. 관객이 연극의 주역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일입니다만은 극장 앞에 관객이 장사진을 치는 행복한 환상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관객이 부산 연극을 더욱더 사랑하고 연극인이 최소한의 행복으로 연극계에 오랜 시간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연극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예술이라는 점을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So through today's broadcast, he was able to once again look back on the essence of theater and the direction it should take, thinking deeply about what theater truly is, why people do it, and what kind of works ought to be written. He notes that the experience also allowed him to reaffirm that the audience is the ultimate protagonist of theater. He shares that he constantly visualizes a happy illusion where audiences are waiting in long lines in front of the theater, and he expresses his wish that audiences will come to love Busan Theater even more, and that theater professionals will be able to remain in theater community for a long time with at least a baseline of happiness. Before we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1: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은 지금 사라졌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0: 저는...

0: 지금도 그렇지만은 일종의 할리우드 키드였는데
1: 네.
0: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광복동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한 100m 들어가면은 왼쪽에
1: 네.
0: 세기관이라고 하는 단관 극장이 있었습니다.
1: 네. 뭐
0: 지금은 자 멀티플렉스지만은
1: 네.
0: 저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그 연극이 원작인 그 외국 영화인데 차와 동장이란 작품을 연극 후 한 극장에서 세 번이나 봤습니다.
1: 네.
0: 단관 극장 앞을 서성이던 옛날 그 정겨운 풍경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1: 학교에도 가지도 않고 그렇군요. 이렇게 공간은 사라져도 그곳에서의 또 기억은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So he actually recalls a single screen theater called 세기관 that used to be located just a short walk past the entrance of 광복동 when he was actually a middle school student. He shares just memory of skipping school back then to watch an adaptation of foreign play, the movie Tea and Sympathy, three times in a row, and he very much misses those days of lingering in front of that old single screen theater.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playwright Kim Moon-hong here in the studio.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문홍 극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All right. And with that,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이홍기 with 마리아.

0: It i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San Diego, US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Bong So-yeon is joining us from San Diego. 네, 오늘은 미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봉소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Bong So-yeon connected.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A series of powerful earthquakes, each measuring above magnitude 7, struck northern Venezuel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tepping up with support. So let's get the detail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죠.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미국도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3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진 발생 직후 국무부와 관계 기관에 즉각 대응을 지시했고요. 이에 따라 미국은 수색팀과 구조팀, 그리고 의료물자와 또 각종 인도적 지원 물품을 현지로 신속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도 구조대를 파견하며 국제적인 구호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미국이 상당한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섰는데요. So the United States has announced emergency aid of $150 million, roughly 230 billion Korean won for earthquake-stricken Venezuela. President Trump directed the State Department and relevant agencies to respond immediately following the quake. And search and rescue teams, medical supplies, and humanitarian aid are already being sent to the affected areas. Mexico, El Salvador, and other Latin American nations have also deployed rescue teams, making this a broad international relief effort. Now, search and rescue teams from the U.S. were among those urgently deployed. So how are rescue operations on the ground progressing? 현장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미국은 현재 국무부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국방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 수송기와 헬기 등을 이용해 구조 인력과 장비, 또 의료물자 등을 피해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소속의 재난지원대, 이른바 다트 두 개 팀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전문가, 탐지견 인력 등으로 구성된 도시형 전문 수색 구조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또 부상자를 구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랍니다. So the State Department has set up a dedicated Venezuela earthquake task force working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transport aircraft and helicopters are being used to move rescue personnel and supplies into the affected areas. Two 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s known as DART have been deployed from Fairfax, Virginia and Los Angeles, California. These are specialized urban search and rescue teams made up of firefighters, doctors, structural engineers, and search dogs. Right now, their focus is on locating survivors in the rubble and getting the injured to safety.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Following the major earthquakes in Venezuela, an earthquake has now also struck Northern California. So please share the details.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베네수엘라 강진에 이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1: 네,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전 캘리포니아 북부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식당과 상점에서 접시와 술병이 떨어지고 마트 진열대에 물건이 쏟아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해안도시 포트브레그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감지됐고요. 또 이후 규모 2 안팎의 여진도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인명 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인데요. So on the morning of the 24th local time, a magnitude 5.6 earthquake hit Mendocino County in Northern California. No fatalities or injuries were reported, but there was scattered property damage. Plates and bottles fell and restaurants and shops, and items were knocked off supermarket shelves. The U.S. Geological Survey says the quake was felt across a wide

0: wide area, including the coastal city of Fort Bragg, and several aftershocks around magnitude followed. And it's said that the Venezuela earthquake has renewed concerns about seismic safety in California. So what's driving that worry?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1: 네, LA타임스는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의 내진 안전 문제를 다시 짚었습니다. 특히 철근 보강이 충분하지 않은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과 또 1층을 주차장으로 비워둔 아파트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일부 도시는 내진 보강을 의무화했지만 아직 캘리포니아의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는 지진 에너지가 축적되는 환경이 비슷한 만큼 이번 참사를 캘리포니아도 남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0: I see. So the LA Times used this earthquake as a moment to revisit California's seismic safety. It highlights two particular concerns: older concrete buildings without adequate steel reinforcement and apartment buildings with open ground floor parking lots, which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collapse. And while some cities have made seismic retrofitting mandatory, most of California has yet to adopt such rules. Experts also point out that Caracas,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share very similar geological conditions, meaning the kind of destruction seen in Venezuela is not out of the question for California.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story.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fallen back to pre-war levels, so tell us more.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1: 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1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 $72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2월 2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점차 정상화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유 선적을 재개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0: I see. So following the U.S.-Iran ceasefire agreement,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continued to fall, with Brent crude now sitting around $71 per barrel. That's below the $72 range seen on February 27th, just before the U.S.-Iran conflict broke out, marking the lowest level since February 26th. The drop is largely attributed to easing supply concerns as traffic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gradually returns to normal and Saudi Arabia has resumed crude oil shipments as well. So ultimately, oil prices remain at the mercy of what happens in the Middle East, it seems like. 예, 결국 중동 정세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는 이야기네요.
1: 그렇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 피격과 미국, 이란 간 추가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서 유가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는 있지만 중동 정세에 따라 유가가 다시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중동 정세를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So exactly. So in fact, following reports of merchant vessel attacks and fresh clashes between the U.S. and Iran near the Strait of Hormuz, prices already climbed again in after-hours trading. Experts say while supply normalization is looking more likely, the risk of another sharp price swing depending on how the Middle East situation develops has not gone awa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오늘도 자세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s. Bong So-yeon connecting with us from San Diego in U.S. and getting all the latest updates and reports. Thank you so much for that.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segments we have for today. Some messages coming in. We have Kimani messaging in saying the reporter is amazing. Yes, we have correspondent report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connecting with us Monday through Thursday. I do hope that you join us every single day and check that out and getting all the latest updates from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listeners, if you like to listen to this episode again, you can find our show at befm.or.kr, or you can check it out on BFM app as well as our YouTube. We do have live streaming every single day from Monday through Friday. And this program was produced by Tang Hyun-jun, Yuna Jung, as well written by Tae Yeon Ha, and I've been your

0: FM 부산 영어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헬로 에브리원, 아이 엠 제임스 프롬 인디아.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ong.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or simply order a popular dish online. My voice is cracking. So in Korean, 오래 걸리지만 신선한 제철 음식 해먹기 대 초간단하게 온라인 주문으로 그냥 인기 음식 시켜먹기. Which one would you

0: more Greeks to the World. BEFM, Busan Yongbangs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나오미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In Tanzania, the beaches always look the same, but here you can enjoy the charm of each season of beaches and seas throughout the year,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6: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1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2:00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Hola,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I like feeling the warm sunrise at the beaches in Busan on sunny days. A cup of coffee while looking at the sea in the Coffee City Busan reminds me of the Andes.

0: BEFM Busan Yeongwangs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자, 오늘 커피는 내가 사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어요.
1: 와, 부장님 최고. 그러면 저는 아몬드 카라멜 오트 브라운 초콜라떼, 휘핑크림 가득, 그리고 쿠키. 쿠키도 먹어도 되는 거죠?
2: 당연하죠. 또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시켰어요. 그래요, 그래. 얼마죠? How much?
4: Let's see. You've ordered a total of 15 drinks. So with this and that included, the total comes to 105,800 won.
2: 105,000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밥을 살걸. 국밥이 훨씬 쌌겠네.
1: 부장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는 사무실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최고!
2: 그래요. 여러분, 얼른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플리즈.
4: Oh, I'm sorry, but we don't offer any discounts. Will you be paying in card or in cash?
2: 아유, 빡빡하시네요. 그 뭐 저기 요 앞에 찜질방이랑 제휴하고 뭐 그런 할인 없어요? 사우나 디스카운트?
4: What on earth are you talking about? Are you going to pay in cash or by card?
2: 아, 오퍼의 멤버십은 현금만 된다. 이 말인가? 계좌이체는 어때요? Money moving okay?
4: I really can't communicate with you today. Just pay 10만 원. Will that do?
2: 오, 통했네. K인심 가지고 계시네요. Okay, thank you. 아, 진짜 커피 한잔 먹기 진짜 힘드네. 이제 앞으로는 밥만 사야지. 커피값이 이리 비쌀 줄은 몰랐네. 비싸요, 비싸. 오늘 배워볼 표현. 멤버십 할인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4: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1: 멤버에게 특별한 할인을 해주는 멤버십 할인은 membership discount라고 하는데요. All-Star 멤버십이 있다면 15% 할인됩니다.
4: You can get 15% off with an All-Star membership.
1: 특별한 멤버십 할인이 없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4: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멤버십 할인이 되나요?
4: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Bingo! Oh yeah!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Scotland! 우리. 아무튼, 넘어갑시다. Who cares? Do you know what? We don't need the World Cup.

0: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8살입니다.
0: 이번 행사에서 조금 가장 좋았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1: 뭔가 10주년 맞이해서 야외 프로그램이나 뭔가 이벤트들이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 즐길 거리가 조금 더 많아진 느낌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푸드 필름 페스티벌인데 혹시 뭐 좀 드셨을까요?
1: 아프리 소바.
0: 맛있었나요?
1: 네, 괜찮았습니다.
0: 아, 또 다른 음식도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1: 대창 덮밥 정말 맛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 행사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뭐 공연이라든지 이게 조금 비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내 프로그램은 뭐 워낙 너무 재밌고 메뉴나 이런 게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야외에서 뭔가 즐길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는 게 좀 많으면 좋을 것 같다.
0: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I like the sound in the background as well. You can tell that you're at the 영화의 전당. That's very 영화의 전당 소리. So what was she saying?
3: So I asked her what she liked the most about the event, and she said since it's the 10th anniversary, there seem to be more outdoor programs and events, which gave everyone a lot more to enjoy. And she had abura soba.
2: Yes. Abura soba?
3: Abura soba. I think it's a sort of pasta as well. Mm-hmm. Yeah, Japanese pasta. And she said it was really good. Mm. And also recommended me the daechang deopbap. Daechang deopbap?
2: Daechang? Is that like makchang daechang?
3: Yes. Oh,
2: okay.
3: Daechang deopbap. Saying it was absolutely delicious. And I also asked if there is anything she would like to see at the next festival.
2: Yeah.
3: And she mentioned that there seems to be some downtime between, you know, events. So it would be great to have something more to enjoy during those gaps.
2: So like constant maybe busking something. Like 중간중간에 어떤 거 있었다면 좋겠다.
3: Yeah. But I saw some, you know, live music performance outdoor on the stage outdoors, but I think she, you know, wanted to have more of it. Yeah, maybe.
2: She was 진짜 재밌어요.
3: Yes.
2: Okay.
3: Yeah.
2: Do we have time for the final clip? Yeah. Okay. So there's one last interview. Let's get right into it.
3: Okay.
0: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광안리에 살고 있는 부산 시민입니다.
0: 제가 알기로는 10회째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저번에도 오신 적이 있을까요?
1: 제가 부산에 이사 온 게 2년 전인데 올해 처음 왔어요.
0: 혹시 여기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1: 가깝기도 하고 여기 영화의 전당 항상 지나가면서 되게 놀기 좋겠다 생각도 했고 날씨도 좋은데 영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강아지랑 애들이랑 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제 왔다가 너무 좋아서 오늘 친구한테 가자고 해서 또 왔어요.
0: 그동안에 영화 보신 거 있을까요?
1: 마지막 한올린가?
0: 좀 어떠셨어요 영화는?
1: 되게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랑 이탈리아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우리도 까놀리 먹었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조카들도 같이 왔는데 영화 길지 않아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0: 너무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정치자분 만나니까 예. 뭐 계속해서 영어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다시 열심히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좋습니다. What was she saying?
3: So she's another Busan resident and she went to Italy with her mother and then she tried cannoli. Which was the also movie she watched there.
2: Mm-hmm.
3: Yeah. And also she enjoyed so much and she went there twice.
2: Mm-hmm.
3: Yes. Also come back with the friends. And and she also enjoyed that she could be there with her dog and nephews. Yes. And that's about it. And also she is you know, a listener of BFM.
2: 고맙습니다.
3: 예, 고맙습니다.
2: 사랑합니다. Thank you.
3: Yep.
2: 윤수 씨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는 시간 많이 없어서 우리는 바로 클로징 너무 아쉽지만 클로징 해야 되는데 What is your final thoughts? Final 한마디.
3: 이거에 대해서요? 아니면 이 쇼에 대해서?
2: 그 페스티벌에
3: 페스티벌
2: 대해서.
3: 페스티벌에 대해서? 네. like any festival, it's best to be prepared. But for this one, I highly recommend checking the movie schedules and event times in advance. So that way you can fully enjoy everything without any downtime. Also, dogs are allowed.
2: Yeah.
3: So dog owners should definitely keep that in mind.
2: Okay. Perfect. Well, listen, it's time for us to say goodbye. We will see you again next week. How was it? Fun?
3: It was really fun. Yeah. And thanks to you. Yes. Yeah. I felt better. Yeah.
2: Good. Well, that's my job. Well, we will see you next week. Thank you. Say bye-bye to everybody.
3: All right,
2: say bye-bye
3: guys,
2: to
3: Yunsu, you.
2: Everybody. Bye-bye. 고맙습니다. Bye-bye. All right. Time for me to say goodbye for the first half of the show.

0: power reaches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6: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5: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6: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7: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5 o'clock.
10: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11: 부산이 좋아요.
12: 부산이 좋아요.
11: 포 마이 부산.
12: 포 마이 부산.
13: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14: 부산?
15: For my 부산.
16: 부산 하면 For my Busan.
17: 하나, 둘, 셋. 부산 is good! For my Busan!

0: You know, I've changed the lyrics to that part. PSY, 조태준. 로 하는 거예요. 조태준 씨!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It is time for Monday Groove with 조태준 or TJ 씨. 네. TJ 씨 좀 오래 우리 프로는 좀 오래됐잖아요.
1: 네.
0: 근데 자주 새로운 정치자들 들어오시니까
1: 네.
0: 그래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부산 그루브 싱어송라이터 가수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잠깐만.
1: 네?
0: 영어로 좀 부탁할게요.
1: Hello, I'm TJ from Busan Group.
0: Oh, good. Yeah. Hello, good. I'm singer-songwriter TJ.
1: Singer-songwriter TJ from Busan Group. Yeah.
0: Perfect. Oh, you practiced.
1: Oh, thank you.
0: 역시. Yeah. 역시.
1: 로란 덕분이에요. 영어 어떻게 하죠? 덕분이에요.
0: 덕분. Thanks to you.
1: 아, thanks to you. 로라, thanks to you.
0: Not thanks to me, yeah. thanks to you.
1: 아, 너.
0: 스스로에게 고맙습니다 해야지.
1: 아, 알겠습니다.
0: 나 아무것도 안 했어.
1: 알겠습니다, 선생님.
0: I 네. came here and 잔소리 you.
1: 아,
0: 나는
1: 좋아,
0: only 잔소리.
1: 잔소리. 원래 선생님은 잔소리 많이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0: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 세그먼트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Yep.
0: 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Yep. Yep.

0: So good. So good. Oh, I love it.
1: Yeah.
0: How do you say those words? No more oil. Humma humma humma kunna kuppa ua. Go swimming by. 어렵다.
1: 네. 이게 이거는 하와이 말이에요.
0: 아, 맞아요.
1: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하와이 말이나 영어나 비슷할 수도 있어서.
0: 난 진짜 어렵다. 네. 진짜 어렵다.
1: 에코모 에코모 마이 노카 우와 이카 할레벨라카 하우.
0: Good job.
1: Good job.
0: I'm not going to try and copy that.
1: 네.
0: 아이고, 노래 진짜 잘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네. 뭐 했어요?
1: 주말에 이번 주말에는 그 캠핑장에 서 무슨 단편 영화제? 영화제 하더라고요. 거기 노래하러 갔었어요.
0: Oh, nice.
1: 네, 그랬는데 뭐 노래하러 갔지만 영화도 보고 뭐 캠핑도 하고 해서 너무 휴가 갔다 온 기분으로 갔다 왔어요.
0: 너무
1: 네.
0: 좋아요.
1: 네,
0: so you
1: 너무
0: went
1: 좋았어요.
0: camping. Where did you go for like a short film festival? You went to sing, but where was the camping?
1: 양평?
0: 양평?
1: 예, yeah, 양평.
0: 양평, where's 양평?
1: A little far. 양평 yeah. 강원도.
0: 아.
1: Yeah, yeah.
0: That's very far. That's yeah. That's way. That's higher than Seoul. That's further north. Higher than Seoul. Yeah. Further north than Seoul.
1: 하지만 부산 센텀에서 양평으로 바로 가는 KTX가 있었어요.
0: 아 진짜로?
1: 예. 그래서 그게 너무 편했어요. 오히려.
0: Good.
1: 예,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0: This is it. This is why Busan is the best, right? Busan yeah. is 최고. Very nice. 아, 근데 yeah. you were singing over there at the weekend. 그리고 나 그 SNS에서 봤던 게 영뭐 뮤직비디오 개봉한대.
1: 예.
0: 진짜?
1: 내일 12시에 새로운 노래가 릴리즈돼요. 네.
0: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알려주세요. 갑자기 컷.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는 끝나기 전에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0: 그
1: 네.
0: 노래에 대해서. 자, when you were singing that song for me was it was My Little Grass Shack by Charles Kaipo.
1: Yeah.
0: That seems really difficult. 너무 어려 그 가사는 특히 하와이 말을 너무 너무 뭐 영어 원어민한테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노래 그 한국인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대단해.
1: 아, 아닙니다.
0: So were there any things, any lyrics that you thought were difficult? 예를 들면 뭐 가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발음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 저는 aunt 있잖아요. It aunt.
0: Aunt.
1: It aunt.
0: 아, won't.
1: It won't be long till my ship. We'll be selling back to Kona.
0: It won't be long.
1: Yeah. It won't be long은 되게 많이 들렸어요. 뭐 다른 노래에도, Beatles 노래도 it won't be long.
0: It won't be long. Yeah.
1: 뭐 이런 노래 이런 그 뭔가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떨 때 많이 써요? It will be랑 it won't be랑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0: It won't be. So it will be. Yeah. It means will. But it's future, so it's like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그 뭐 진짜 간단하다. It won't be long. It won't be far. It won't be. 그래서 뭐 멀지 않다, 멀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It won't be. 근데

0: 그 템포에 거의 중간 정도인데 빠른 노래도 아니고 느린 노래도 아닌 중간 템포의 노래인데 그런 이런 템포처럼 감정을 중간으로 모아서 좀 편안한 파도처럼 살아가자 뭐 이런 노래입니다.
1: 10초만 좀 프리뷰.
0: 아 10초?
1: 10초 프리뷰 안 될까요?
0: 풀송? 풀송은 지금?
1: 풀송 가능하세요?
0: 아니요 풀송은

0: 뭐 이런 노래예요.
1: I love 네. it. 아,
0: 이 중간에 뭔가 화음들이 많은데 네. 또 음원이 내일 나오면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좋겠다. 네. 오케이 그래서 내일 12시 여러분 기대 많이 예! 하세요.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So tomorrow lunchtime 12 o'clock 딱 12시 TJ's new song will be released.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0: 모든 음악 나오는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뭐 멜론 아니면 뭐 벅스 아이튠즈 다 들을 수 있어요.
1: 네. 오케이. 앞으로 우리는 브랜드 얘기하지 말자.
0: 아, 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전화기에 그냥 치면 다 네. 나옵니다.
1: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 찾아보세요.
0: 예. 네,
1: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부산 그룹으로 아니면
0: 제 솔로로.
1: 아, 네, 아, 오케이. 네.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우리 네. 두 번째 곡 좀 부탁할게요.
0: 네. 다음 노래는 여름밤에 어울리는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1: 나이스!

0: 티지 씨, 예. 대박 좋았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우리 구수님이 이렇게 유튜브 채트에서 이렇게 야구 하이라이트에 티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1: 이게 무슨 말이죠?
0: 어떤 야구 하이라이트 지난주에 야구 보러 가신 것 같습니다.
1: 어?
0: 야구?
1: 아 아닌데?
0: 아닌데?
1: 예. 아? 저랑 비슷한 분을 보셨나 봐요.
0: 어?
1: 예.
0: 고수님, 네. 와 그라노. 너무 재밌어요.
1: 네. 아, 네, 좋습니다.
0: 아, 나 네. we've got 사랑도님생. 와우, DJ. Listen, thank you very much.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It is, of course, my Busan playlist, but we don't say my Busan playlist. We say our Busan playlist because you make it. You are given the task at the beginning of every single show to send us your messages for the text topic and a song request. And today, your topic was air conditioners and actually, specifically, how often do you turn on and off the air conditioner in your home during the summer?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에어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여름에 얼마나 자주 틀어 넣으신지, 그리고 뭐 틀어 넣을 때 기분 어떤지, 그리고 뭐 등등 그렇게 뭐 텍스트 토픽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솔직함 잘하십니다. 왕 작가님,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let me read this. It just

popped away from my eyeballs. Here we go. 네,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전 극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운 거 참기 예를 들어 7월 첫 주 오리털 파카 입고 no that's crazy 오리털 파카 입고 금정산으로 기 이런 거 한번 하시면 no matter how hot it is it's cool 이게는 맞는 말이지만 이게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 PD는 진짜 심하게 하지 말라고 주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볼 수가 없지만 보실 수가 없지만 이게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박 PD 걱정하지 마세요. 황 작가님 재밌게 하는 거예요. Just kidding입니다. Just kidding. 베니님, if you want to ease your electric bills, open up your electric fan. Have some bingsu. Ding dong ding. 리세영님, I try to only use aircon in the afternoon, but recently started using it at night too as the heat was making me slightly giddy. Song request, Lofi. Yeah, the heat, it makes me feel itchy. You know, it makes me feel like 너무 답답하고, you know? I'm okay. These days, I just 더위 타요. But if I'm in the heat, but not in the sun, I'm okay. If I'm in the sun, I feel less happy. But heat and no sun is okay. Sangyun Kim님, I turn on the fan, sip on iced coffee, try not to use the AC as much as I can. 0311님 texting in, I tend to use the aircon too much because I get too hot and it makes me too angry. So I feel bad, but I try to do other things so I don't make too much global warming. That's it, right? That's the point. I think you got to have balance. Take the good with the bad, and that's all you can do, right? That's all you can do. Let me open up here again. I've just lost my messages. They've just popped off. Hang on. We've got 2053 name texting in. 왜 뭐 here we go. 왜 몬순 시즌에 비가 많이 오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무작정 몬순 시즌이라 비가 많이 오더라니? 왜 그래요? 이게 아직 얘기예요? Why are you laughing? Is it why? Yeah. Yeah. Because it's monsoon season. It's like we were asking that. 나한테 어려운 거는 sentence, if the sentence doesn't have like a front and back clause, and if it's not like a structured sentence, if it's like a stream of consciousness sentence in Korean, it's hard for me. So yes, 2053님. 2053번님,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but saying it rains a lot because it's monsoon season, we were using it as an example of English. We would say, why is it so rainy? Because it's monsoon season. 그래서 그냥 example English, 예시만, 예시.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몬순 시즌이 과학적으로 어떤지 나도 몰라요. 그냥 비가 많이 오는. 오케이?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We've got also Danielle님. Department store, city hall, big mart. So on very good places for a cool day hanging out shopping together. 3 or 4 hours a day in a regular summer day, but on a hot day, I would let it work all day long. Danielle님, oh my gosh. 마차차님 씨는 저는 가족과 같이 사는데 세 명이 다 모일 때 거실 에어컨을 틀어요. 좋아요.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선풍기로 버팁니다. 맞아요. 우리도 우리 집에서 다 같은 그 특히 너무 더울 때 같은 방에 자고 선풍기도 하고 가끔씩 에어컨도 틀고 맞아요. 자, let me play some songs. These are songs that you requested to keep you cool. This first one is Sangyun Kim 님 and me.

0: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6 o'clock.
4: BEFM Local News at 6.
5: 제10대 부산시의회에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전체 48석 가운데 37석인 다수당 국민의힘은 의장단에 이어 7개 상임위원장 모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견제 권한을 위한 최소 1, 2석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해왔습니다.
6: The 10th Busan City Council has selected its candidates for the first half leadership, including the council chair and standing committee chairs. Holding 37 of the council's 48 seats, the majority People Power Party nominated only its own members for all seven standing committee chair positions following its selection of the council leadership. The Democratic Party had called for at least one or two standing committee chair positions to be allocated to the opposition to ensure a minimum level of checks and balances.
5: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역대 민선 부산시장들을 만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전 당선인은 문정수 전 시장을 시작으로 역대 부산시장을 차례로 만나 부산의 미래 발전 방안과 주요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전 당선인은 역대 시정의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더 나은 부산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6: Busan Mayor-elect Chun Jae-su met with formal elected Busan mayors ahead of the launch of the 9th local administration to seek their advice on governing the city. Beginning with formal mayor Moon Jong-soo, Chun met with his predecessor

0: to discuss Busan's future development and hear about their experiences in implementing major city policies. Chun said he would build on the successful policies of previous administrations while improving areas that fell short to deliver better governance for Busan.
1: 부산시가 국제협회연합의 국제회의 개최 실적 평가에서 세계 22위, 아시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제컨벤션협회 평가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를 냈습니다. 부산시는 백스코 컨벤션 시설과 숙박, 쇼핑, 문화 인프라의 연계, 민관 협력 등이 성과에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정부 간 회의와 대형 국제학술대회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0: Busan ranked 22nd globally and 7th in Asia in the latest international meetings rankings released by the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The city also achieved its highest ever ranking in the most recent evaluation by the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Busan City said the results reflect the strengths of PEXCO's convention facilities, the integration of its accommodation, shopping, and cultural infrastructure, and strong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city plans to step up efforts to attract intergovernmental meetings and large-scal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1: 부산, 울산, 경남의 폐수 유입 사업장 35곳을 점검한 결과 19곳에서 환경 법령 위반 24건이 적발됐습니다. 폐수 배출 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기준 초과 7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이 확인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여름철 수질 보호를 위해 폐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0: An inspection of 35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ies across Busan, Ulsan, and Gyeongnam province found 24 violatio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t 19 sites. The most common violation was the failure to report changes to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accounting for 14 cases. Inspectors also found 7 cases of exceeding wastewater discharge standards and 3 cases of failing to maintain required operation logs. The Nakdong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has asked local governments to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fines on the violators and plans to strengthen wastewater management to help protect water quality during the summer.
1: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아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 이틀 동안 19만 4천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했습니다. 광안리 등 나머지 5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해운대 해수욕장은 9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중리, 감지해변 등 비지정 해변에서 장기 텐트 설치와 무단 영업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0: During the first weekend after opening, Haeundae and Songjeong beaches were visited by about 194,000 vacationers over 2 days. The remaining 5 beaches, including Gwanghwanri, will officially open tomorrow on July 1st and operate through August 31st, while Haeundae Beach will remain open until September 15th. Meanwhile,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plans to conduct intensive inspections at non-designated beaches such as Chungni and Gamji Beach for 1 month starting July 1st, focusing on long-term tent installations and illegal commercial activities.
1: 부산시 교육청이 유아의 문해력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독서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1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독서 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0: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s launching a reading culture initiative aimed at improving literacy and creative thinking skills among young children. As part of the program, 16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have been selected as pilot institutions. The plan also includes tailored reading education suppor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1: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0: Tomorrow morning, temperatures will be around 19 degrees and daytime highs around 27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across Busan is 22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hien Kim.
1: 우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P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지금부터 핫하다 핫하죠 그냥 말 두 마리인 줄 알았잖아. 아니 민주민 그거 아니에요?
4: 뭐요?
3: 민주민은 뭘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뭐를 덜 가지고 살지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4: 맞아요. You know these days people aren't asking what should I add to my life? Instead they're asking what can I let go of? Many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simplifying their lives by letting go of what they don't need.
3: 아, 그렇다면 우리 부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 삶에서 없어도 괜찮은 건 뭘까? 뭐 어쨌든 다 빼더라도 부기는 꼭 있어야겠죠?
4: 올스타도 꼭 있어야겠죠?
3: 그럼 여러분의 히브닝 영어 친구
4: 올스타잉은 지금 출발합니다!
3: 버리는 거 저주예요. 헬로우 헬로우 부사 여러분들! 웨이리스터 맥시멈 리스트 모두 물건을 주워담는 갈매기 폭입니다!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usicia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That's right. It's Monday. We have Boogie in the house.
3: Yo, Boogie.
4: Boogie, hi.
3: Oh, 오랜만입니다.
4: How are you?
3: Oh, I'm good.
4: Boogie, 뭐 이마에 뭐가 붙어 있는데 괜찮아요?
3: 저기 이제 휴가 휴양지 저기 갔다가 제가 한 마리 잡아왔어요.
4: 한 마리 잡아왔어요.
3: 아 그쵸.
4: 네. 그러면. 그럼 앵무새는 부기한테 여러분 지금 부기 이마에 앵무새가 하나 붙여 있거든요.
3: 아 그럼 보이나요? 짜잔.
4: 네.
3: 기록.
4: 그럼 부기한테는 친구죠? 뭐 기생충 이런 건 아니죠?
3: 친구면서 나 이제 뭐 동반자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귀엽다. 얼마 전에 일본 배 타면서
4: 네.
3: 왜 잭스피페로가 그렇게 걷는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더라고. 약간 휘청휘청 하면서.
4: 맞아요.
3: 바다가 나를 부른다.
4: 아이고, 부기도 제대로 일단 여름 뭐 경험하고 나는 언제 가지?
3: 이 선배, 네. 내가 일하러 갔던 거야? 놀러 갔던 거 아니야?
4: 아, 그래도 가긴 갔잖아.
3: 진짜 일본에 4시간 있다가 거의 타이머택으로 이게 간 건지 모르겠어요 민선배.
4: 아 그리고 안 간 거보다 간 게 난 것 같아요.
3: 그런가?
4: 일하러 가더라도 네.
3: 안 가니만 못 하고 뭐 그래도 갔다 왔으니까
4: 네.
3: 좋잖아
4: 부럽습니다. 여러분 해피 Monday입니다.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and a big hello to everybody watching on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Happy Monday.
3: 민선배
4: 네.
3: 뭔가 평소보다 더 이렇게 들떠있는 느낌인데 뭐 좋은 일 있었어요?
4: 저요?
3: 어디에?
4: 뭐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해피 민수 아닙니까? All the time?
3: 그래요? 조금 뭔가 다른데?
4: 아니요. 일단 뭐 부위가 이렇게 여러분 부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 주말에
3: 어디에?
4: 가족들이랑 백화점에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청취자분 한 명이 BFM이다! 라고 이렇게
3: 부기다!
4: 아니 BFM이다
3: BFM이다
4: 부기는 없었잖아요 거기 제가
3: 있었잖아요 그때가 전혀 없었죠.
4: 그래서 청취자 한 명이 BFM 부산영어 방송 아니세요? 라고 하면서 네 맞습니다. 저는 엄청 화장실 급해서 막 인상 쓰면서 막 가고 있었는데 청취하여라고 하니까 밝으면서 이제 사회생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속사정도 모르고 말이야.
4: 네. 근데 우리 방송 All Star English 타이틀 이름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3: 아 진짜요? 혹시 민선배 다른 사람 착각한 거 아니에요?
4: 아니에요. 부산영어 방송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3: 그럼 맞는데.
4: 네. 그래서 일단 인사하고 뭐

0: 아이랑 같이 있어서 아이랑 사진도 찍고 일단 오늘 방송 생방송 들어와서 사진도 올려주고
1: 진짜?
0: 네 생방송 때 인사하겠다 했는데
1: 진짜 그럼 지금 뭐 어디 너튜브로 오시나?
0: 모르겠어요 카카오로 톡으로 보낼 건지 일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한 시간 동안 올지 않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단 뭐 기분이 좋네요 네 일단 부산 영화 방송 특히 올스타 이렇게 더 알려지니까
1: 그럼 네.
0: 근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낙준님 질문이 왔습니다
1: 아 먼저
0: 앵무새 친구 이름이 뭐야? 라고 하는데
1: 저이 친구도 저기 외국물을 먹어가지고 네. 그 부패럿입니다
0: 뭐 부패?
1: 패럿
0: 아 패럿
1: 패럿인데 네. 제 성을 줬어요
0: 아 부패럿 네 아, 부시네요 부시
1: 그쵸 그쵸
0: 어디 부십니까?
1: 아 제가 줬으니까 부산 부시죠
0: 좋아요 자 여러분 It turns out that a lot of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choosing to simplify their lives. 이 simplify 단어, to make simple 이잖아요.
1: Simple!
0: 네, and not just by owning fewer things, but they're actually letting go of things they don't really need. 이 minimal life가 유행인 줄, 이렇게 줄만 알았는데요, 여러분.
1: 오케이.
0: 근데 이제는 이렇게 물건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소비까지 비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1: 진짜?
0: 네.
1: 근데 언제부터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했어요? 저는 한 번도 미니멀 라이프를 가진 적이 없는데.
0: 그렇죠. 이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1: 그렇죠.
0: 네, 이 맥시멈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미니멈 라이프를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그게 유행 저 나름 유행이 민감한데 유일하게 저를 피해간 유행이 미니멈 라이프가 아닌가. 아 근데 또 이게 물어봤더니 실제로 2030 세대들한테 내 삶에 굳이 없어야 되는 것 이거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0: 네.
1: 이게 남녀가 조금 다른 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일단 여성분들은
0: 서로 말한 거 아니죠?
1: 뭐가요?
0: 이렇게 서로 말한 거 아니죠?
1: 아, 너 이렇게. 그랬으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0: 네네네. 여성들은요?
1: 여성들은 그 자기 명의로 된 자동차나 연애가 꼭 필수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0: 아, interesting.
1: 그쵸?
0: Car or 뭐 boyfriend 필요 없다.
1: 오.
0: Now, men in their 20s and 30s
1: 응?
0: said that they could 응? live without things like marriage, having children, forced social connections, and show-off spending. 자, 2030 남성들은요, 결혼이나 출산, 억지 인맥. 난 진짜 억지 인맥을 진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1: 맞아.
0: 네, 그리고 과실을 위한 소비가 없애도 괜찮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 아니 왜 민선배 한때는 막 그러고 있잖아요. 자동차 딱 가가지고 삐빅 당신의 가치는 자동차가 대신 말해줍니다.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0: 네 맞아요.
1: 맞아. 회식 갈 때 약간
0: 네.
1: 부릉부릉 해가지고 삐빅 이러면서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0: 맞아요. 저도
1: 따라다 이런 거 막 광고도 하고 있었는데.
0: 나도 노트북 이거 봤어.
1: 그쵸. 뭔지 알죠.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게 약간 성공한 삶의 어떤 지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0: 네.
1: 와 근데 이제는 뭐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괜찮은 선택이기도 하고
0: 네.
1: 억지 인맥 말했던 것처럼 그치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잡아도 아무리 밀어내도 내 옆에 있어주지 않을까 그쵸?
0: 북이 오랜만에 이렇게 의미 있는 말 한다
1: 제가 100번 중에 한 번 나오는데 오늘 100마디 뒤에 또 좋은 말 하겠습니다
0: 진짜 완전 감동을 주는 사람은
1: 그럼 오늘만. 그래서 민섭이가 아니다 밀어내도 옆에 있잖아
0: 근데 아까 뭐지 20대 30대 남성들은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 뭐 안 그래 뭐 여성분들도 이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두둥님이 난데?
1: 난데? 한데!
0: 난데?
1: 보기는 필요하죠.
0: 일단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네. Well, it's not that they've given up on happiness. 왜냐면 뭐 결혼? 오케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차? 뭐 명예 돈 이거 필요 없다고? 행복을 포기하는 건가?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They've just gotten incredibly smart about protecting their own energy. So when you let go of something that you don't need, you make room for what truly matters. 이 비우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1: 맞아.
0: 네. 그래서 보기. 그리고 우리 부스타분들 내 삶에 이건 굳이 필요할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1: 내 삶에 굳이 필요 없다 이런 것들 비오면서 보이는 것들 일단은 제가 차 운전부터 차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북이나, 맞는 차가 없습니다
0: 근데 부기는 타야 되잖아요
1: 그쵸 그럼 필요하네 그러면은 사실 약간 조금 민망스럽긴 한데 민선배
0: 네.
1: 저에게 정말 필요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0: 뭔데요?
1: 저는 옷이 필요 없어요
0: 맞아요 근데 옷은 맨날 입고 와요 요즘엔
1: 이게 뭔가 뭐랄까
0: 우리 OG 부스타들 이거 OG 완전 오리지널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0: 같이 있었던 우리 부스타 분들
1: 그쵸
0: 북이 처음 나왔을 때 옷 그냥 아예 안 입고 나왔잖아요. 북이 did the show naked.
1: 미세미쩡 그렇게 얘기하니까
0: 네
1: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끄러울 수 있고 오잖아.
0: 그쵸
1: 북이 자꾸 이때마다 북이 오늘도 알몸이네 이러니까 뭔가 이상해.
0: 그쵸 근데 북이 요즘 이렇게 막 날개도 들 때 이거 뭐 뭐지 북이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armpit 아니고 wingpit죠.
1: 아니 근데
0: wingpit도 cover 안 하고
1: wingpit요. 네.
0: 아 그래서 그럴 때 북이가 그립습니다.
1: 아 그래 부럽다고요? 어떻게
0: 그립다고요? I miss 북이.
1: 복구 시작하나요? 이거 막 이상해지 나.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민선배.
0: 뭐요?
1: 일단 나는 귀여운 게 포인트니까 뭐 다이어트가 필요 없단 말이지. 그러면 운동도 필요 없는 것 같고.
0: 운동 필요 없으면.
1: 어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나 이제 다 이렇게 이동해주고 하니까 이제 굳이 안 날아도 될 것 같지.
0: 네.
1: 나는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0: 나는 거 필요 없으면 날개도 필요 없잖아요.
1: 아 그래도 있어야지 날개는. 그래 이렇게 뭐 이렇게 주워 먹고 하잖아.
0: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보다 여러분 if you find things in your life that maybe I'd be okay without this. 이런 걸 꼭 버려라.
1: 버려라.
0: 이 말이 아니고요. We're not saying throw things away. But you know to I guess take a second to look back. 좀 점검하는 시간도 오.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맞아. 이게 사람을 필요로 할 때도
0: 네.
1: 뭔가 나 스스로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이 하면 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 없어서 안 되면 이렇게 외로워하잖아. 그러면 이 만남이 또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0: 맞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이 억지 관계 있잖아요.
1: 맞죠.
0: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엄마 아빠가 막 억지 관계 아 걔랑 빨리 친해 뭐 같이 뭐 놀아봐 라고 이런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1: 아 진짜?
0: 네 뭐 그렇게 통해 지금까지 베스트 프렌드들도 만나긴 하긴 했는데
1: 약간 역시 네.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돼.
0: 맞아요. 지금도 이제 와이프랑도 아 일단 우리 뭐 내 친구 안 그래 뭐 자기 뭐 가족들 좀 이렇게 만나자 라고 하는데 뭐 가족들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1: 오?
0: 근데 너무 오버하게 만나는 거 이 억지 관계 this forced relationship this forced connections right?
1: 맞아.
0: I could do a little without.
1: 흘러가듯이 만나야 돼.
0: 자, real quick. 그거 없어도 살아. 뭐 굳이 필요 없어. 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그거 없어도 살아.
0: 네.
1: 뭔가 어렵다. 그거 없어도 살아.
0: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can live without it.
1: I can live without it.
0: 그렇죠.
1: 아, without 필요 없다.
0: 그쵸,
1: 없어도
0: 그거
1: 된다.
0: 없이 살 수 있다.
1: 오.
0: 네. I can live without it.
1: 엄청 약간 직역 같은 느낌이네요.
0: 그리고 그건 필수가 아니야.
1: 응?
0: It's not a must.
1: 어. 네. It's not a must.
0: It's not a must.
1: It's not a must.
0: It must가 무조건 필수 뜻이잖아요.
1: 필수.
0: 그러면 아니다. It's 오. not a must라고 하죠.
1: 북이 네. is must.
0: 북이. 북이 is a must. Only on Mondays. Only on Mondays between 6:08 to 6:56.
1: 월요일 발표시간 이게 무슨 상대되는 말이야.
0: 월요일 6시 8분부터 6시 56분까지만 Boogie is a must.
1: 뭐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필요한 게 어디야. 만족해.
0: 그러면 필수가 아니면요. 뭐 선택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다.
1: 오 맞아.
0: 네. 예, 선택 과목일 뿐이야. It's optional.
1: It's optional.
0: It's optional. 이름이다.
1: 근데 민선배 선택이 또 초이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초이스를 넣어서도 말이 돼요?
0: 그렇죠. 뭐 it's a choice.
1: It's a choice.
0: Or it's up to you. 자, 뭐 본인의 뭐 선택입니다.
1: 오.
0: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 Up 네. to you.
0: 근데 여러분 초이스 있는 것도 좋고 뭐 굳이 필요 없으면 내 라이프에서 잘라내는 것도 좋긴 좋은데 올스타는 절대 무조건입니다.
1: 아 근데 민선배 그것도 있어.
0: 뭐요?
1: 이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또 이렇게 막 떼어낼 필요 없는 것 같아.
0: 그쵸.
1: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막 적을 만들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0: 맞아요 여러분. Once again.
1: 그치 먼저 알죠 먼저 알죠.
0: We're not telling you to cut everything out
1: 맞아.
0: that you don't need in your life.
1: 어,
0: okay?
1: 일단,
0: But it's just you know maybe take some time to like reflect a little
1: 그러니까.
0: Okay? 자 여러분 Boogie in the house. Time for Boogie Quiz.
1: Boogie Quiz. 기록. 비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친구가 화장품이나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입이 마르도록 추천할 때 막 그러잖아요. 참 미선배 나 믿고 진짜 그거 써봐. 진짜 완전 강추야.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자 한국말 말했던 거 영어로 I can't live without it. 우리 이거 가르쳐줬잖아요.
1: 맞아. I can't live without it.
0: 이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1: 또 있었어?
0: A. I sing about it. B. I stand by it.
1: 응?
0: Or C. I swear by it. 입니다. 네. I sing about it. I stand by it. Or I swear by it. 여러분 지금

0: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보내주세요.
0: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날씨 요정.
2: 왜요?
1: 왜 긴장해요?
2: 잠시만요.
1: 왜? 나랑 월요일마다 긴장하는 것 같은 날씨 요정.
2: 어, 맞아요. 정답.
1: 날씨 요정. 네. 아니, 날이 덥다고 요즘엔 날개 떼어놓고 오는 거예요?
0: 근데 요즘 날씨 요정은
1: 그러니까
0: 그 여의자리 그... 누구 앉아있든 맨날 네네.
1: 날씨 요정 대충 요정한테 대충 요정
0: 맨날 잠시 긴장입니다.
2: 그 날개가 좀 보수 중이거든요.
1: 네. 보수 중이라고요?
2: 네, 보수 중이어가지고
1: 수리가 되는 거였어요?
2: 네, 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양해 조금 부탁드리고 근데 우선은 오늘 날씨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2: 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except around lunchtime it was pretty comfortable. 점심시간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조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저요?
2: 네.
1: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오전에는 엄청 맑아가지고 그 시야 거리가 엄청 멀리까지
2: 보이더라고.
1: 선명하고
2: 맞아요.
1: 그러니까
2: 오늘은 보니까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 와. 진짜?
2: 네, 30도였어요.
1: 아우.
2: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떠할지 알아볼 텐데
1: 내려줘.
2: 내일은요 오늘보다 even more comfortable. 아 오늘보다 한층 낫겠습니다. 내일의 기온인데요 will be low of 19 degrees and high of 29 degrees.
1: 오.
2: 근데 온도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라고
1: 그러니까.
2: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체감이 왜 다르냐면 clouds will cover the sky all day. 그래서 하늘에 이제 구름이 조금 많이 끼게 써서 괜찮을 거예요.
1: 근데 나 그럼 우울한데.
2: 왜요?
1: 날씨 체감은 유지하고 구름은 없애줘요.
2: 그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1: 나 그러면 글루미하단 말이야.
2: 오케이 알겠어요. 그 덥다고 뭐라 하지 마요.
1: 와. 안 돼, 더우면 안 돼.
0: 방금 북이 영어 썼어요. 나 글루미하단 말이야.
1: 그럼! 함정캐기 써줘야지.
2: 네네. 계속 할까요? 네네네.
1: 좋아, 진행시켜.
2: 오케이. 자,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요.
1: 어?
2: Take it easy인데 이 뜻이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는 뜻인데 It's going to be warm tomorrow, so take it easy. 내일도 따뜻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유롭게 보내. 이런 식으로 조금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 우리 날씨 요정 맨날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take it easy 하잖아요.
2: 진정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1: Yo!
2: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0: Yeah.
1: 네, 난 저기 언제 가봐요? 나도 가보고 싶다.
2: 날아갈 수 있지 않나요?
1: 뭐라고요?
0: 여러분.
1: 엘베 탈수
0: 있나요? 날씨 요정이 이렇게 열심히 날씨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2: 네.
0: 유저님. 연우님. 프사 바꾸셨나요?
1: 누가
0: 지금 서로끼리 지금 프사 바꿨다고 그게
2: 방송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0: 근데 요정 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날씨 요정 모시는 건가요?
2: 뭐라고요?
0: 왜 날씨 요정 모시는 건가요?
1: 모시는 거냐고.
0: 네, 왜 모시는 건지. 날씨 요정이 그냥 혼자 찾아온 거 아닌가요?
2: I didn't get it.
0: 혼자 찾아온 거 맞죠?
2: Bye.
0: 이분 문 닫아줍시다 이거.

0: 북이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북이
1: 렛츠고!
0: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북이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북이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북이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 미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져보자고 북이.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0: 소름이 BTS
1: 보기
0: 렛츠 고.
1: 에이요 에이요 부산이 수도길드로 만든 것이오 헛다 클루루루루물 디젤 구글은 야망갈매기 보기에 클루루루루루루루루물 성장전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부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스 메이커 시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시츄에이션 잉글리시 10주.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디피컬트.
0: 올스타 엔터테인먼트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는 거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네. 근데 일단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1: 아, 진짜?
0: 네.
1: 그분 오셨나?
0: 일단 우리 두둥님한테.
1: 아 두둥님 두둥님.
0: 아주 네. 문자가 따뜻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1: 어 뭐야?
0: 더워 죽겠는데 스튜디오 시원해서 긴팔 입는 거 킹 받습니다.
1: 그게 무슨 말이죠?
0: 저 이거 리넨입니다. 이 리넨이고요. 두둥님. 저 방송 여기 스튜디오 더워서 지금 선풍기
1: 맞아
0: 선풍 부기도 선풍기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민선배 바지 쇼팬츠예요.
0: 저 반 다리 올리기 좀 그래요. 반바지 네
1: 그럼 그럼 저희... 나도 상의 입고 하의 안 입었잖아.
0: 네 아 부스타가 보기에 아 저를 챙겨주는 건가? 아 민수 더워 보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아, 그런 건가?
0: 네네네. 아 근데 두둥님 더우시죠? 아, 오늘 날씨도 이제 장마 기간 전이죠? 아직 장마 온 건 아니죠?
1: 약간 뭔가 오늘 날씨가 좀 네. 떴을 때는 장마가 오나 싶긴 하더라고요.
0: 네. 최근에 뭐 알기로는 I think the cold front in Jeju or something? 제주에 장마가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1: 진짜?
0: 그 양양에 부산 좀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는데 이제 일단 장마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워요.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1: 화이팅!
0: 자, 부기의 오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1: 리액션 영어만 알면 영어 레벨 업업업.
0: 아 이거 좋다.
1: 괜찮으세요?
0: 이미 좀 시작 좋다.
1: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0: 네네네네.
1: 이거 뭐 갈 뻔했네. 아니 미선배.
0: 네네네.
1: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좀 찾아냈거든요. 뭐 뭔지 아세요?
0: 공통점? A huge vocabulary bank?
1: 뭐라고요?
0: 아 원고대로 했잖아. 방금.
1: 나는 선배. 원고대로 한 거를 떠나서 너무 네. 뭐라고 huge vocabulary bank. 네. 약간 좀.
0: A huge vocabulary bank. 여러분 huge 엄청 큰 vocabulary
1: 엄청
0: 단어.
1: 큰.
0: Bank 뭐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 속에 있는 은행. 네. 뭐 그거 필요하면 뭐 그 정도 있으면 뭐. 공통점이 아닙니까?
1: 아니 뭐 이게 단어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 기본이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이 언어학자들이 당황했네. 뭐 기본이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대요.
0: 그래요?
1: 바로 이 티켓에 가야 되잖아. 리액션. 그럼 난리도 yeah. 아니야. 그럼.
0: 이런 리액션 이런 거.
1: 미소가 내 방금 살짝 오늘 양치 안 하고 했죠.
0: 아니야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1: 아 그런 거죠?
0: 국이 말하는 거 거기에 뭐 그거 하는 거 아니고 네 이런 거 말이죠라고 보여줬던
1: 좋아요.
0: 겁니다.
1: 복수한다 진짜. 두고 보자.
0: Now in English.
1: Wow!
0: 부기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리액션해요? In English, conversations are all about reacting. 이제 여기서 해야 됩니다.
1: 와우! 와우!
0: 좋아요.
1: Yeah.
0: And it's not just about talking, okay? So it's

0: 어, 맞아 맞아 맞아.
1: 어, 근데 님, 영어로.
0: 어, right, right, right, right.
1: 맞아 맞아 맞아.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냐면 듣기로는 네. 오케이 오케이 너무 이렇게 여러 번 해도 약간 좋은 뜻으로 읽히지 않는다고 듣긴 했거든요.
2: 맞아요. 아 이렇게 처음으로 어, 깨닫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귀찮았는데 들릴 수 있구나.
1: 네 맞아 맞아요.
0: 아 그러니까 미즈미 말처럼 이 리액션이 좋으면은 뭐 테니스나 탁구하는 것처럼 이 티키타카 이게 잘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이게 영어로 back and forth라고 하죠.
0: Back and forth.
1: Back and forth.
0: 어 티키타카가 더 마음에 드는 걸. 아우진 아우진. 아무튼 이 리액션 영어 표현 있잖아요, 민 선배.
1: 네.
0: 몇 가지냐면은 이 다섯 개만 제대로 알아도 이 로봇처럼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보다 그 영어 실력이 한 10배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1: 오, I agree.
0: 그쵸 그쵸 그쵸.
1: I agree.
0: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민 선배. 너 여행 가거나 했을 때 두 개만 된다고. 어? 어? 마지막. Yes. 이거면 약간 다. 다 영어 잘해 보인다고.
1: 아, 맞아요. 근데 yes. I think you're right. So, Boogie, I know, you know, you're already a professional when it comes to Korean reactions. But today we're going to learn some English reactions. So, with more international visitors coming to Busan, so Boogie and our listeners, you guys have plenty of chances to use these reactions. 그래서 오늘은 우리 Boogie 영어 리액션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아시겠죠?
0: 아, 너무 좋아요.
1: 네. 자, 먼저 Boogie 감탄할 때 한국말로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죠?
0: 감탄할 때 뭐 제가 만약에 와! 헐! 대박! 진짜야? 말도 안 돼! 오마이갓! 이거 실합니까? 아우! 야르! 와우! 찢었다! 뭐 이런 식의 많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어, 귀 아파.
0: 왜요? 왜요? 왜요?
1: 맞아요. 좋아요. 어, 근데 요즘 저 오늘 일단 뭐 오늘 학생들이랑 수업하니까 요즘 그거 있대요. 아 뭐였더라? 그 거제도 그거 뭐였더라?
0: 아 거제 야호
1: 야호
0: 어 맞아
1: 이거 있대요.
0: 내 포인트가 코스를 내면서 약간 귀찮은 듯하게 소리 내야 돼요.
1: 맞아요. 근데 영어에도 감탄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0: 오.
1: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 상황극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듣고 맞춰주세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Give it to me quiz.
0: 초계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1: 보기 보기 보기
0: 하이 하이
1: Wait, aren't you supposed to be on vacation?
0: 응?
1: 너 휴가 안 가? Wait, what happened to the studio? 이거 다 뭐야 여기 있는 거 지금?
0: 아, 민선배 민선배 나 매우 매우 베리 베리 비지해서 휴가 못 가 대신에 하와이 스타일로 이 데코레이션을 좀 했지. 어쨌든 이 조개 껍질도 있고 하와이 이게 꽃목걸이도 있고 야주시만 왔고 내 친구 부패럴도 있고.
1: 아 그래도 좀 느낌 있다.
0: 그죠?
1: I know what you mean though. No vacation for me too.
0: 응?
1: Oh, okay. So look at this: seashells, palm trees, flower lays. It's beach vacation.
0: 야호.
1: 아니야. 야호 이거야.
0: 야호.
1: 야 야호.
0: 민수 야호.
1: 야호. 네. 자 여러분, 자 마지막 문장에 완전 휴양지 감성이네 그 뜻을 말하는 거거든. 제가 자 이 의미를 리액션 영어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초이스가 세 개 나옵니다. 자 A, it's giving beach vacation. B, it's buffering. Beach vacation.
0: Offering?
1: Or it's C. It's downloading. Beach vacation. 자, 보기.
0: 근데 민선배.
1: 네.
0: 일단 느낌으로 봤을 때는 giving, buffering, downloading이잖아. buffering 약간 이런 게 buffering이잖아요, 민선배. 이거 맞죠?
1: 맞아, 맞아, 맞아요. 이거 인터넷 옛날 그 모뎀으로 인터넷 연결할 때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민선배. 미선배
1: 아 미선배 아니고
0: 이거 방송사고죠 방송사고. 다운로딩은 지금 이제 다운로드 받고 있는 중이니까 뭔가 이미 완벽한 느낌이잖아.
1: 맞아 맞아 맞아.
0: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나는 일단 느끼는 게 있긴 있거든요.
1: 네.
0: 바로 갑니까?
1: 어 갑시다.
0: 아 진짜?
1: 네.
0: 오케이. Hey, it's giving beach vacation.
1: 맞습니다. 네. 아, 아마 이 여러분들 it's giving beach vacation 문법적으로 안 맞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0: 표현 이렇게 처음일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이 사실 이 표현 It's giving beach vacation 완전 휴양지 감성이네. 이런 이게 뭐뭐 감성이다, 뭐뭐 느낌이다고 말할 때 최근 제가 볼 때 한 2년 전부터 이 표현을 이렇게 미국에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이거 언제 처음으로 들었냐면요.
1: 뭐지?
0: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매트갈라 있잖아요.
1: 매트갈라?
0: 매트갈라 그 여 뭐지 연예인들이 희한한 옷 입고 패션쇼 하면서 그 저녁 뭐 파티 이렇게 하러 가는 그 이벤트가 있거든요. 몰라요, 부기?
1: 그런 게 있어요?
0: 부기는 모르겠다.
1: 날 초대 네. 안 해줄 수 있으니까 모르지.
0: 네, 거기서
1: 나 초대 좀 해야지.
0: 아, 맞아.
1: 그럼 그런 거요.
0: 저는 텔레비로 보고 있었는데
1: 오!
0: 이렇게 거기 있는 호스트들이 연예인들 지나가면서 Oh, look at 뭐 Timothy Chalamet. He's giving 뭐 Prada thing. Oh, look at 뭐 Kylie Jenner. She's giving 뭐 Louis Vuitton. 그래서 그런 감성이다. Prada thing 감성이다. Louis Vuitton 감성이다. It's giving. 뭐 이런 감성을 보여주네요, 드리네요라고 이런 표현입니다.
1: 근데 이게 약간 에이시아 와서 검증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0: 이거 에이시아한테 뭐 내일 확인하세요.
1: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또 약간 어 민석희 그 위치를 할 수도 이러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이거
1: 아니야?
0: 요즘에도 써요.
1: 어 진짜요?
0: 그래서 처음 이거 듣고 요즘 이렇게 말 왜냐면 그 말 꾸미는 방법 여러 개 있을 건데 꼭 it's giving을 써야 되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뭔가 네. 약간 그런 걸 그런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에서 기분이
0: 맞아요. 그러니까, it's giving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뭐뭐 바이브다, 뭐뭐뭐 재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 근데 이게 뭐뭐 바이브도 영어잖아요.
0: 바이브는 영어죠.
1: 이게 또 콩글리시예요?
0: 아니요, 바이브 예, 뭐 바이브도 똑같이 감성 느낌으로 똑같이 그쵸? 써요.
1: 아,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기빙 쓴다.
0: 근데 우리가 쓰는 게 뭐뭐 바이브다. 근데 영어로는 뭐 it's got the vibe of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아, 다르구나.
0: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물어봐야겠죠.
1: 왜?
0: 그래서 뭐 완전 K-pop 아이돌 느낌인데 뭐 Boogie he's giving K-pop idol.
1: 요!
0: 네.
1: 일단 뿡 찢었다.
0: 네. 근데 진짜 팔 너무 올리지 마세요.
1: 왜요?
0: 보이가 모자이크 처리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1: 아시겠죠?
0: 자, now let's learn some English reactions for when you're amazed or maybe want to give somebody a huge compliment. 자, 이번에도 감탄하거나 놀라거나 극찬할 때 쓰는 영어 리액션을 배워볼 건데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황을 듣고 틀린 리액션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큐! 알라이트 부기, imagine this. 상상해보세요. You're auditioning for Superstar A. 지금 슈퍼스타 A 오디션장입니다. 부기, give us a few seconds of your best song. 부기 제일 자신 있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1: 언젠가

0: 그다음에가 언제 끝나요? 어, 끝났죠. 어, 잘한다, 잘한다. Oh, and then you finish your song, and all the judges jump to their feet, giving you a standing ovation. 노래를 딱 불렀는데, 와, 심사위원들이 모두 길린 박수를 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1: 뭐라고?
0: 근데 이 말하는 중에 which one does not fit? 네. 안 맞는 걸 골라주면 됩니다. Which one does not fit?
1: 오케이, 오케이.
0: 아, 두둥님 예? 라고 하는데.
1: 예?
0: 아, 잘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1: 예?
0: 아, 잘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제가 뭐를, 뭐, 길림박수 많이 했어요?
1: 길림박수요?
0: 길림박수.
1: 길림박수. 길림박수 말고.
0: 기름박수라고 했나, 내가?
1: 약간... 뭔가 이상한 게 됐죠.
0: 아, 여러분 알아들었잖아요.
1: 아, 그래.
0: 갑시다. 자, 부기가 이렇게 불렀으면 심사위원들이 일어서서 와!
1: 그치.
0: 와! 자,
1: 방금 전에 부플라인이었습니다.
0: 이거 영어 리액션 3개 중에 여러분 틀린 것을 고르면 됩니다. 알겠죠?
1: 오.
0: A. Oh! You ate! B. Oh! You boiled it! You boiled it! Or C. Oh! That's wild! You killed it! 자, 3개 중에 틀린 것을 고르면 됩니다. 일단 북이 노래 부르고 북이 잘했어요. 오, 북이 좀 보컬 괜찮았는데.
1: 아, 그래.
0: 바이브레이션도.
1: 저희 보컬 방금 배웠잖아요. 그 영방하면서.
0: 오.
1: 좀 늘었지.
0: 우리랑 배웠어요? 아, 무슨 노래예요, 근데?
1: 이거 몰라? 뭐. 오, 진짜 다들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야. 오, 정말 진짜 못 놀게.

0: 재밌다. 어, 정말 진짜 MZ들 너무 힘들어 여기서.
1: 여러분 이 노래 어떤 노래? 나 보기 말하지 마요.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맞춰 보세요.
0: 진짜?
1: 진짜 아는 사람도 있나 보자.
0: 이거 요즘 챌린지도 많이 했는데 이거.
1: 아 그래요? 어, 챌린지까지.
0: 이 그럼... 가사가 얼마나 슬프다고.
1: 네네네.
0: 어, 진짜 우리 미래 PD들 알죠? 거봐 거봐 거봐. 나 젊은이들 알잖아. 어, 진짜.
1: 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
0: 어, 잠깐만.
1: 억지로 바이브레이션만 넣고 하는데. 네. 일단 우리 뭐 물음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0: 물음표 많이 온다고요?
1: 네. 네코모에 님이 엥?
0: 엥?
1: 물음표 예? 보내고요. 네. 일단 근데 노래 진짜 어떤 거예요? 뭐예요?
0: 엠플라잉의 네. 플래시백.
1: 엠플라잉. 엠플라잉 아니고 엠플라잉?
0: 엠플라잉.
1: 엠플라잉.
0: 그래서 내가 끝나고 플라잉이었으면 됐잖아요, 미선배.
1: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0: 그럼. 진짜
1: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 노래 엄청 좋아. 다들 들어보세요. 강추합니다.
1: 근데 일단 잘 불렀어요. 그래서 A. You ate.
0: You ate.
1: B. You boiled it.
0: You boiled it.
1: Or C. That's wild. You killed it.
0: Yo, that's wild. You carried.
1: You killed it.
0: You killed it.
1: 네입니다. 자, 세 개 중에 뭐가 누가 뭐를 잘했다 와 완전 찢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아닌 리액션을 골라주면 됩니다. 보기는 어떤 것 같아요?
0: 뭔가 어, 세 개 다 느낌이 뭔가 좋거든요.
1: 네.
0: 뭔가 you ate 하니까 뭔가 야 너 찢었다 이런 느낌이고
1: 네.
0: 뭔가 that's wild you killed it 이거는 야 너 아주 거칠어 그냥 죽여줬어.
1: 오케이.
0: 뭐 이런 느낌이고
1: 근데 B는
0: you boiled it 야 아주 그냥 여기를 그냥 벌벌 끓였어.
1: 벌벌 끓였다.
0: 그치 그치.
1: 그래서
0: 정답이 있나요? 어,
1: 정답은
0: 이거.
1: 있죠. 네. 아 근데
0: 어디 네.
1: 조금 이 답 이 정답도 사람들이 조금 섞어서 보내주네요. 우리 혜경님은 C라고 보냈습니다.
0: C나.
1: 네. 근데 데니님은 boiled it. B는 처음 들어봄이라고 했습니다.
0: 아,
1: 네. 근데 우리 샤인킴 피트니스님은 A가 아니네. You ate.
0: Oh my god.
1: 일단 A, B, C 다 나왔습니다.
0: 요.
1: 네. 여러분 일단 오늘은 오늘 퀴즈는 brought to you by 임 작가님입니다. 아시겠죠? 아 근데 세 개 중에 진짜 어색한 거 하나 있어요.
0: 진짜 어색한 거?
1: 진짜 어색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실.
0: 진짜 어색하다고 하면 나는 네. 마음속 골랐어요.
1: 어 진짜요?
0: 어 그럼.
1: 네 힌트 드리자면 라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0: 라면?
1: 라면 만들 때.
0: 어 배고프다.
1: 물 갖고 뭐를 해야 돼요?
0: 물 갖고?
1: 네.
2: 먹어야지.
1: 뭐 물을 먹는 거 아니고 마시는 겁니다, 피디님.
0: 저는 네. 스포 먼저인데.
1: 그래서 그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0: 어허!
1: 네.
0: 뭐야 너무 다 줬잖아.
1: 그렇죠. 그럼 부기 정답은요?
0: 정답은 바로 B. You boiled it.
1: 이게 틀린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0: 근데 약간 이... 맞는 것도 같은데 약간
1: 아니야.
0: 이 열기를 끌어오르겠다. 아, 이런 말 쓰잖아 우리. 아,
1: 그런 의미로 한국말로. 해석하면 다행이고 근데 100명 중에 99명 그렇게 해석 안 해요.
0: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데이비님? 데이비님?
1: 아니 데니엘리님.
0: 데니엘리님이
1: 아니 데니엘리님.
0: 데니엘
1: 부기 이분 맨날 들어와요. 부기 때도 맨날 들어옵니다.
0: 저한테는 채팅이 안 보여요. 데니엘리님 죄송합니다. 민 선배 발음이 이상한 걸로 알겠습니다.
1: 어 데니엘 제 발음이 이상한 게 왜 부기 이상한 겁니까?
0: 데니엘리님 네. 예. 얘기했던 네. 끓는 거 이렇게 했던 게
1: 맞아요. 보여드 처음 듣는 뭐 표현입니다라고 했잖아요.
0: 맞아.
1: 보여드는요. 저는 요리만 할 때만 나오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진짜?
1: 그래서 A, you ate. You ate it 또 아닙니다. 뒤에 it 그냥 생략하고 여러분 you ate.
0: You
1: 완전
0: ate.
1: 찢었다. 뭐 무대 진짜 좋았다.
0: 오, 진짜
1: 라고 말할 때 맞아요. You ate라고 합니다.
0: 민선배 네. 민선배 표현이 좋아서 내가 맞춘 거야.
1: 그리고 부기 아까 that's wild라고 했잖아요.
0: 오,
1: 네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0: 아 거칠다가 네. 아니라
1: 거칠.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면 일단 뭐 좋은 의미로. 네. 어 근데 어. 뭐 다른 표현 you nailed it 이라고도 있습니다.
0: You nailed it?
1: 네, you nailed it. 완전 진짜 잘했다. 죄송해요. 좀 재미없게 네. 표현하는데.
0: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조금 별로다.
1: you ate. That's wild.
0: You ate.
1: 네, you It's killed wild. it. 찢었다라고 똑같은 느낌이죠. 네.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근데 조금 영어 리액션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영어로 리액션 하는 건 처음이니까 조금 이렇게 처음 듣는 표현들도 나오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0: 어 맞아.
1: But stick with us. 오늘 좀 여러 개 더 배울 겁니다. 알겠죠?
0: Now let's
1: 어, look at the opposite. 반대로 보겠습니다. Reactions that you use when you're shocked, annoyed, or you just can't believe what you heard. 자 이번에 반대로 황당하거나 정색할 때 쓰는 리액션 영어를 배워볼 건데요. 부기 뭐 아는 거 있습니까?
0: 정색할 거나

0: 네. 놀랄 때, 쇼크 받을 때.
1: 쇼크 받을 때?
0: 어.
1: 아우!
0: 좋아요.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영어스러운 네. 표현 배워볼 건데요. 자, 다음 짧은 상황극을 듣고 알맞은 리액션을 영어로 찾아주세요. Why?
1: 아, 지난주에 한국 대 남한 축구 봤어? 답답해. 속 터져. 미선배, I can't believe it. 나 아직도 안 믿겨.
0: I know. With all the qualification scenarios, I stayed up all weekend watching every match. 경우의 수 때문에 주말 내내 모든 경기 다 봤잖아, 내가.
1: 미선배, 나는 실망할까 봐 안 봤잖아. 그래, 미선배, 그래서 결과 어떻게 했어? 이겼어? 기적이 일어났어?
0: 아, 또 화나네. 자,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1: 네. 선배.
0: 일단 화난 것을 표현하면 안 돼.
1: 월요일날 신나게 방송해야 되는데 작가님 어디 갔어?
0: 그쵸.
1: 이런 기운이 쭉쭉 빠지게 만들어.
0: 나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뭐 축구 뭐 나, 뭐지 그 나 뭐지 사우스 아프리카 이 말 꺼낸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들으니까 화가 살짝 떠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 작가님 어디 갔어요?
0: 자, 여기서 여러분, 네, 진짜 그런 상황에서 아, 여러분 이 금요일 생각, 아, 금요일인다, 목요일 생각하면서 여러분, which of these reactions does not fit? 여러분, 네 개 중에 틀린 반응을 고르면 됩니다.
1: 오, 반응이 세 개나 있어?
0: 네, 아, 네 개, 네 개 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 올바른 게 세 개니까.
0: 어, 맞아, 맞아, 맞아. 죄송해요. 자, A.
1: A. 아,
0: bruh. I shouldn't have watched it. B. Oh, B for real. We lost. C. Oof. We're out. Or D. Bon appetit. We made it. 자, 여러분, 이 네 개 중에 정답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1: 선배, 나 이거 맞춰야 되는 거야. 나 맞추는 게 민망할 정도인데.
0: 아니, 우리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는데.
1: 나 조금 충격받았어. 너무 쉽게.
0: 여러분 표현을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1: 아~
0: 네,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1: 그런 거죠?
0: 네.
1: 아니면 함정이, 뭐... 함정인가? 약간 unbelievable한 걸.
0: 우리 데닐리님, 낙지연이님, 우리 김혜경님, 우리 네코모에님, 네. 다 맞췄습니다.
1: 아,
0: 네.
1: 이거 자, 바로 맞출 것 같지.
0: 그냥 선배. 바로 갑시다. 시간 어차피 좀 이제 많이 없어서.
1: 저.
0: 자, 보기 정답은요?
1: 정답 바로 T. Bon appetit, we made it.
0: 네. 일단 Bon appetit.
1: Bon appetit 많이 들어봤는데.
0: 많이 보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1: Bon appetit.
0: Bon appetit.
1: 뭐가 많이 들어봤는데.
0: 보기는 확실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내가 이거 먹고 나서.
0: 어?
1: 하지 않나?
0: 먹는 거 관련된 건데 먹고 나서는 아니고요.
1: 그러면은 먹기 전인가?
0: 먹기 전. 누가 이게
1: 맛있겠다?
0: 불어입니다. French, François.
1: 아, 이게
0: 음식을 주면서 웨이터가 뭐 프랑스 가서 그죠? 파리 가서 벨리 가서 부기가
1: 야.
0: 그 에스카르고 주문해가지고 에스카 나 뭐 특히 갈매기도 에스카르고 좋아할 거잖아요. 그쵸?
1: 아 그럼.
0: 네, 딱 이렇게 접시 딱 앞에 놓고 Monsieur Buggy, Bon appetit.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분명히.
1: Bon appetit. 맛있게 드세요.
0: 맛있게 드세요.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A, B, C는 아 진짜 뭐가 실망스럽고 or 쇼크 받을 때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A가 bro. 따라하세요. Bro가 아니고 bro.
1: Bro. 이런 느낌 아니. 실망이니까.
0: 아니 R 발음 아 북이 나랑 오래 했잖아 이제 R 발음 좀 냅시다.
1: 브라.
0: 방금 이 고양이 소리 하는데. 브라.
1: 브라.
0: 야 브라 이거는요. 브로의 브라더 이렇게 줄여서 브로잖아요. 근데 브로는 yeah. 할 때 그냥 누구 볼 때 헤이 브로라고 많이
1: hey,
0: 하잖아요. 근데 이 브라는요 뭐가 조금 아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브라. 아, 좀 이런 느낌에. 브라라고 yeah. 합니다. 네. 아, 근데 B for real. B for real, Boogie.
1: B for real.
0: 좀 제발 좀 착착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1: 착착해라. 네. Be
0: 말도
1: real.
0: 안 돼. 제발 현실적으로 말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아, 나는 그런 줄 알았어. 이게 현실이야.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
0: B for real입니다. 그리고 C는 oof. 이 스펠링도 OOF입니다.
1: Oof.
0: Oof.
1: Oof.
0: Oof. 아이고. 헉. 이런 느낌이죠.
1: 아호,
0: 네. 우프,
1: 우프
0: 이렇게 합니다.
1: 오, 네. 민선배 우프 이런 느낌이에요.
0: 왜 민선배 우프라고 했어 방금 근데?
1: 그 넘어갈까요?
0: 넘어가.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배워볼
1: 시간이

0: 그러면 하나 있는데 올스타의 부스타들 꼭 알아야 할 리액션 영어인데요.
1: 좋아.
0: 네, 북이 일단 웃어보세요.
1: 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
0: 자, 그런 거 말고요. 빵 터졌을 때 진짜 배꼽 빠지게 웃는 연기. 좋았어. 자, 이거 영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큐!
1: 어,
0: 다시 해봐. 잠깐만. 아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멀려.
0: 네, 일단 원고대로 합시다. 왜 원고대로 안 해?
1: 안타님, 이거 죄송해요. 순간 행옵시대 해가지고 나는 다른 곡을 한 번도 웃어보는 줄 알았어. 아, 일단 하나니까 하긴 하는데. 네네. 아이고, 나중에 아, 진짜 배꼽이 없지마. 배꼽 빠지게 웃겨 죽겠네.
0: 오케이, 잘했어,
1: 진짜.
0: 보기 you ate. 잘했어요.
1: 당황했다.
0: 자, 여러분, 부기처럼 이렇게 배꼽 빠지게 웃을 때는 리액션 영어는 뭐라고 할까요?
1: 네,
0: 자, 이번에는 주관식입니다. 아, 웃겨 죽겠네. 웃겨 죽겠네. 이렇게 말하면 합니다. 네, 웃겨 죽겠다.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리자면 이 죽겠다에 조금 더 포커스를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1: 죽겠다?
0: 네.
1: I will die?
0: 자, I will die를요 과거형으로 바꾸세요.
1: I did die? 배움 여기까지라. 배운 게 여기뿐이라서.
0: 여러분, 보기 일부러 했죠. 너무 웃겼습니다, 보기.
1: 괜찮았네요.
0: 역시 방송인이다, 보기.
1: 그럼.
0: 네, 방송조. 네. 자, 여러분, I will die를 과거형으로 바꾸세요. I will die. 나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데 과거형으로 바꾸면 나는 죽었다. 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네. 빨리 그거... 보내주세요, 여러분. 일단 보기 못 맞추고 있어요.
1: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1: 그거 게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 게임에서 그쵸? 많이 나오죠.
1: 그치. 네. 이렇게 나오잖아.
0: 아니, 여러분, 뭐 데니엘님, I would die from laughing이라고 말을 대요. 네, 웃으면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 가볍게.
0: 난 죽었다. 네, 세 단어. 뭐 어떻게 보면 두 단어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1: 오!
0: 난 죽었다. 이거 우리 청귤차 맛있어님이 지지라고 보냈는데. 아니 게임 용어 말고.
1: 내가 너무
0: 힘들어. 케이오도 보내고.
1: 제가 힘들어. 제일 먼저 했나 봐요.
0: 맞아요. 우리 청귤차 맛있어님 맞췄습니다. 정답은요. I'm dead입니다. 네. 너무 웃어서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1: 딱 웃겨 죽겠다.
0: 두 단어로 I'm dead. 너무 웃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죽었다고? 혹시 엄마 아빠한테 혼나나?
1: 오!
0: 그렇게도 뭐냐 표현 쓰거든요. 메시야. 나 집에 2시간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나 엄마 아빠한테 죽었다. I'm dea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웃긴 상황에서 I'm dead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웃겨서 진짜
1: 그 상황이나 어떤 뉘앙스를 봐야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웃겼다. 근데 두둥님은 I'm in heaven.
1: I'm
0: 이게 뭐 틀린 말 아니네요. 일단
1: heaven.
0: 죽었으면 뭐 그렇게 올라갈 수도.
1: 그럴 수 있죠.
0: 있긴 있죠. 네.
1: Say goodbye.
0: 우리 네코모님은 I'm alive는 반대입니다.
1: 살았다.
0: 나는 살았다.
1: I'm
0: 네,
1: alive.
0: I'm alive라고 하죠. 네.
1: I'm not alive.
0: 자, 일단 오늘 많은 표현을 배웠는데요. 자, 복습 간단하게 할게요.
1: 아, 너무 좋아요.
0: 완전 뭐뭐 느낌이다. 뭐라고 해줘, 보기?
1: giving.
0: It's giving이라고 합니다.
1: It's giving.
0: It's giving.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웃기고. It's giving all star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1: It's giving me too.
0: 찢었다.
1: 찢었다.
0: 네, you ate라고 할 수 있죠.
1: You ate.
0: 네, 어이 없을 때 진짜 bro 말고 bro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진짜 안타까울 때 아이고
1: huff.
0: 네, oof입니다.
1: Huff.
0: Huff가 아니고 oof 이거요.
1: Oof.
0: 너무 웃겨서 나 죽을 뻔했잖아. 죽었잖아.
1: 미소매.
0: 네. 좋아요. 자, 보기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 또 봬요.
1: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 오태.
0: 네, 여러분. In the meantime, this one's by Palace Orchestra. Oops, I did it again.
1: 오.

0: the world. BEFM, Busan, Yongho Bangsang.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부산 아지매.
9: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8: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5: 영어하이소.
8: 자, 오늘 커피는 내가 사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어요.
9: 와, 부장님 최고. 그러면 저는 아몬드 카라멜 오트 브라운 초콜라떼, 휘핑크림 가득, 그리고 쿠키, 쿠키도 먹어도 되는 거죠?
8: 당연하죠. 또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시켰어요. 그래요, 그래. 얼마죠? How much?
9: Let's see, you've ordered a total of 15 drinks, so with this and that included, the total comes to 10만 5천 800원.
8: 10만 5천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밥을 살걸. 국밥이 훨씬 쌌겠네.
9: 부장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는 사무실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최고!
8: 그래요, 여러분 얼른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플리즈.
9: Oh, I'm sorry, but we don't offer any discounts. Will you be paying in card or in cash?
8: 아유, 빡빡하시네요. 그 뭐 저기 요 앞에 찜질방이랑 제휴하고 뭐 그런 할인 없어요? 사우나 디스카운트?
9: What on earth are you

0: you talking about? Are you going to pay in cash or by card?
1: 아, 오퍼의 멤버십은 현금만 된다. 이 말인가? 계좌이체는 어때요? Money moving, okay?
0: I really can't communicate with you today. Just pay 10만 원. Will that do?
1: 오, 통했네. K인심 가지고 계시네요. Okay, thank you. 아, 진짜 커피 한 잔 먹기 진짜 힘드네. 이제 앞으로는 밥만 사야지. 커피값이 이리 비쌀 줄은 몰랐네. 비싸요, 비싸. 오늘 배워볼 표현. 멤버십 할인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0: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1: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0: 멤버에게 특별한 할인을 해주는 멤버십 할인은 membership discount라고 하는데요. All-Star 멤버십이 있다면 15% 할인됩니다. You can get 15% off with an All-Star membership. 특별한 멤버십 할인이 없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멤버십 할인이 되나요?
0: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2: Oh,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2: Let's tune in.
4: 맞다, 맞다. All-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서연의 직역불가.
1: That's right. It's time for 임소연의 직역불가.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아, 제 거 아직 시그널도 하기도 아닌데 노래를 그렇게 신나게 불러버리시면은.
1: 아, 여러분, 오늘 곡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제 곡들을 네. 추천하고 있었어요.
0: 네, 추천하고
1: 다
0: 있는데
1: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위주로
0: 오늘 네. 네 비공식 공식 민수의 코인 노래방 아니겠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 립리딩 가능한 분들은 제 어떤 노래 부르는 거 바로 알 겁니다. 네. 네, 우리 조둥님. 이미 조이님 하이라고 하네요.
0: 조이님 하이.
1: 어, 근데 뭐라 해야 되는 거야?
0: 임소연입니다.
1: 맞아, 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아,
0: 임소연입니다. 예예예. 네. 조이는 그 콩글리시 이제 소재가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이제 소재 개발 중이시고, 네. 예, 저는 임소연이랍니다.
1: 우리 조이는 그 전 시전에 네, 같이 네. 없어졌어요.
0: 오지게 덥심도 했는데.
1: 어, 오늘 많이 더웠어요?
0: 오늘 그래도 아직은 바람이 좀 차가운 것 같지 않아요?
1: 부산은 근데 제가 두둥님은 부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 어디였더라?
0: 뜨겁다기보다는
1: 경기도.
0: 경기도.
1: 경기도였어요. 두둥님 맞죠? 맞죠. 경기도였죠. 서울이랑
0: 서울이랑
1: 경기도 왔다 갔다.
0: 뭐 사실은 우리 이제 부산에서 보기에는 네. 수원도 서울이고 용인도 서울이고 맞아요. 파주도 저, 서울이거든요.
1: 죄송한데 저 인천도 서울이에요.
0: 아 그러니까 네, 우리에게는 네. 모두가 서울이에요.
1: 네. 네.
0: 북쪽 지방에 계시는군요. 예, 예, 예.
1: How are you?
0: 아 너무 좋아요. 이제 해가 진짜 길어져가지고
1: yeah.
0: 노을이 아니고 아직도 네. 해가 쨍쨍해요.
1: 맞아요.
0: 어,
1: 지금도 좀 살짝 아직 그
0: 아직 주황빛 안 들었어요.
1: Street lights 아직 안 들었죠.
0: 네 아직 아우 멀었죠. 우리 퇴근할 때 돼야 틀 걸요.
1: 그렇죠. 8시쯤 돼야. 이건 근데 좋아요. 저는 여름 진짜 무지하게 뭐지 죽도록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근데 이것만 좋아요.
0: 집에 갈 때 밝은 거.
1: 방송 8시에 마치고 그래도 그래도 좀 밝네. There's still a little light outside.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네. 어, 뭐 대단한 거 맞췄다고 좋아하십니까? 맞아, 예. 네. 경기 인천 바로 옆. 경기 인천 아, 바로 옆.
0: 경기도가 인천. 어? 그럼 난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아. 동쪽으로 뭐죠? 서울에서 동쪽으로?
1: 강원도.
0: 아 강원도. 어. 난 항상 강원도 and 경기도.
1: 강원도 and 경기도. 경기가
0: 네. Apologies to all 경기도 residents and 강원도 residents.
1: 네. 네. 네. 경기에 계신단 말인지 인천에 계신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에
0: 경기입니다,
1: 계신단.
0: 경기.
1: 네. 아, 네. 예. 그렇군요.
0: 자 오늘의 직역불가. 네. 어떤 거 갖고 와셨죠?
1: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리스닝 되고요, 딕테이션 되고요, 트랜슬레이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임소연의 직역불가. 오늘 직역불가에서 소개해드릴 거군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 포함 그 뭐 SNS라든지 너튜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영어 강습 콘텐츠가 뜹니다.
0: 네.
1: 그 콘텐츠 중에 알고리즘에 한 번은 떴을 법한 콘텐츠고요. 제목이 에즈의 끝판왕. 이라는 제목으로 진짜 높은 조회수를 올렸던 호주 가수의 노래 랭카 모든 것을 한 번에 라는 곡이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직역으로 제목을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0: 네.
1: 우리 다들 경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의 부스타분들의 적극적인 어떤 그 참여를 위해서
0: 네.
1: 렌카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라는 곡 여러분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시는 분
0: 그래서
1: 맞춰보세요.
0: 맞아요. 그리고 네. 특히 이 적극적인 이 뭐지 그 participation
1: 네 뭐죠 participation
0: 끌리기 위해서
1: 아 네네네
0: 우리 임소연 씨가
1: 네
0: 여러분 참여하는 분들 중에 뭐 맞추든 말든 그쵸 lucky 뭐 한 명
1: 한 명
0: 두 명
1: 아 임소연 씨가 주는 선물이에요
0: 네 그래서 오늘 임소연 씨가
1: 임소연 씨가 오늘 빈손으로 왔는데 어떡하지
0: 선물을 쏩니다
1: 쏩니다 일단 쏠게요 좋아요
0: 네 일단 참여 부탁드릴게요.
1: 네네네.
0: 선물 쏩니다.
1: 어 두둥님, 오 맞췄으셨어요.
0: 어 맞췄는데요.
1: 오 맞췄어요. 한글로 해가지고 한참 읽었어요.
0: 그렇죠.
1: Everything all at once.
0: 아 이거 영어를 치는 거였어요?
1: 아 뭐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주신 분을 맞추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0: 네. 아니에요. 아 여기서 선물 바로 주는 거예요?
1: 일단은 볼게요. 네. 오늘 그 전체적으로 임소연 씨의 선물 한번 이게 볼게요.
0: 네.
1: 자 맞아요. 랭카의 모든 것을 한 번에 Everything at Once라는 곡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랭카라는 가수를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완전 BGM의 여왕이더라고요.
0: 와, 이 가수.
1: 어글리 베티 이 노래요? 들으면 네. 아실 거고 네. 어글리 베티라는 미드에 들어간 띵띠리린
0: 띠리린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1: 네.
0: Life is like
1: 그 시작됐다 민수 노래도 잘못 눌렀다 내가 버튼을 The Show라는 곡부터 또 그레이 아나토미에 삽입되었던 곡도 있고요 오늘 다뤄볼 이 노래는 컴퓨터 운영체제 광고에 삽입되었던 곡이래요 그래서 제목처럼 as라는 단 한 가지 패턴으로 사람들의 되게 다양한 그 매력을 한 번에 정리를 해주거든요. 노래 전체가 as something 또 as something 쭉 나열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국에서 비유하는 표현이랑 영어에서 표현이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두둥님께서 선물은 필요 없고
0: 뭔데요?
1: 민수 뮤트권 주십시오. 호스트를 뮤트를 시키면은 어떻게 돼?
0: 방송 사고 나요?
1: 어떻게?
0: 네.
1: 제가 민수만큼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0: 저 없으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0: 아시겠죠? 네.
1: 아 앞으로 노래 부르실 거면 선물을 주고 불러달라라는 또 유저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노래만 금지라는 닥터수님의 의견.
0: 좋아요. 자 그러면 랭카의 Everything at Once.
1: 네.
0: 첫 번째 그럼 직역 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1: 자 as as 패턴 이거 중학교쯤 저희 배웠던 것 같아요. 네. as a as b 이렇게 해서 as 형용사 as 명사의 패턴으로 배웠는데 뒤에 것처럼 앞에 거라고 수천 번은 외운 것 같은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기억하기가 힘들지만 이 노래를 여러 차례 듣고 부르다 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익혀질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3초짜리고요. as as가 두 번 나오는 구간입니다. 요거 듣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분도 저희가 임소연 씨가 선물을 줄지 문자 요정이 줄지
0: 오늘 진짜 쉬워요. 그냥 네. as 뒤에 나온 단어 그냥 두 개만 맞추면 네. 됩니다.
1: 그러니까 as 뭐라고 하고 또 as 뭐라고 하는지만 잘 들어보시면 돼요.
0: 네. 네.
1: 3초짜리고요. 음악 주세요.

0: 수 있지 않을까?
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0: 아 근데 앞에가 좀 약간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들어보세요.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whale. 여러분 아무거나라도 적어봐주세요. 갑자기 또 어? 두둥님 확실히 좋으시다.
1: 일단
0: 손가락도 좋으시고 귀도 좋으셔요.
1: 근데 두둥님이 보낼 거 whale라고 보냈는데요.
0: 네.
1: 그 두 번째 as의 두 번째 단어를 맞췄습니다.
0: 끝에 것만 맞추셨군요.
1: As thing as a whale이라고 하는데 그럼 네. 제가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0: 우리 닥터수님은 그라운드 있어요 그라운드 이렇게 하셨거든요. 비슷한 거.
1: 그라운드가 아니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0: 네.
1: 천천히 랭커보다 살짝 천천히
0: mm-hmm.
1: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whale.
0: 그래서 그 닥터수님 그라운드를 찾은 게 라운드가 자꾸 나오는데?
1: 라운드 아니에요. 라운드 아니에요.
0: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1: 네. As hard as nails as ground as a 내가 부르고 있었네.
0: 읽으라고 노래하지 말고.
1: 근데 죄송해요. 제가
0: 읽어 주세요. Read.
1: 근데 제가 ground라고 읽고 있었어요. 네.
0: 출제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1: 자, 읽어 드릴게요.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whale.
0: 맞아요. 우리 두둥님이랑 그 다음에 유전님이랑 그랜드 다 맞춰주셨고 두둥님 hard nails도
1: 우리 러굴하다라고 하네요.
0: 네, 출제차에 계속, 오류가 있었습니다.
1: 계속 그라운드라고 했나? 한 번만 했을 거야.
0: 나중에 유튜브 한번 봐야 되겠어요.
1: 아니요. 자, 저는 누가 그라운드라고 올렸죠?
0: 누가 그랬냐면 라운드가 두둥님이 그라운드.
1: 그쵸. 저는 두둥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닙니다. 닥터수님입니다.
1: 아, 닥터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자, 한번 볼게요.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whale. 네. 이렇게 했어요.
1: 밀크 캐러먼이 맞췄습니다.
0: 어디?
1: 맞췄어요. 딩동댕 완전 100%. 네.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whale.
0: 완전 다 받았었어요. 와, 대박죠.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1: 역시 선물 줘야지.
0: 뭐요? 선물?
1: 선물 줘야지.
0: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네. as 패턴 뒤에 것처럼 앞에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as hard as nails 하면은 손톱처럼 딱딱하게 그리고 whale 고래처럼 grand하게 가 되거든요. 직역하면 여기가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인데요.
1: 네.
0: nail 손톱이죠. 그런데 이거 못이라는 뜻도 있어요.
1: 맞아요. 저는 못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0: 우리는
1: 손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완전 있더라고요.
0: 완전 우리는 손톱이죠. 왜냐면 네일 아트, 네일샵 이런 게 익숙하니까.
1: 네. 이거 좀 죄송한데 좀 산으로 가는데요. 저 오랜만에 저희 딸 손톱 잘랐거든요. 네. 진짜 그 전에 좀 미안하지만
0: 진짜 산으로 갔다. 진짜
1: 미안하지만
0: 네.
1: 한 아기 때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번 해줬어요 제가.
0: 손톱을요? 깎아줬어요?
1: 저는 계속 뭐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좀 종이처럼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 하루도 진짜 어른처럼
0: 깎아줘.
1: 소리 내면서 손톱 잘라줬어. 깜짝 놀랐어요.
0: 그래서 우리 민수가 오랜만에 하루에 손톱을 깎아줬다. 네일 클리퍼를
1: 깜짝
0: 사용했다.
1: 놀랐어요. 어린애들한테 이 손톱 깎을 때 딱딱 이 소리가 나서
0: 덕유산 레스길이 뭐예요?
1: 덕유산 뭐냐면 이거 좀 인사이드 조크인데
0: 나 아웃사이드
1: 항상 산으로 갈 때 덕유산으로 가요. 우리는 여기서
0: 항시 덕유산을 선호하시는구나. 네네네. 그렇군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please continue.
0: 네. 자, 그래서 이 nail이라는 거는 보통 my nail 혹은 your nail, 내 손톱, 네 손톱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nail clipper, nail art처럼 세트로 부르기 때문에 손톱인 걸 알 수가 있는데 my nail is crack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직역을 하면 내 손톱 기준으로는 as hard as nails가 안 맞아요. 저는 잘 부러지는 손톱이어서 근데 손톱 엄청 튼튼한 분들한테는 직역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사에서는 손톱처럼 딱딱하기보다는 못처럼 손톱 계속 보고 있어요.
1: 아니 요즘 뭐 비타민을 잘 섭취 안 해서 그런지 맨날 막 하얀 줄이나 뭐 이런 거 생겨요.
0: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고.
1: 죄송합니다.
0: 자, 그래서 손톱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못처럼 딱딱하고 고래만큼 웅장하게
1: 맞아요.
0: 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거 hard as nails 혹은 tough as nails 많이 쓴다면서요.
1: 맞아요. 네네네. tough도 그만큼 딱딱하다 뭐

0: 터프하다. 우리 한국말로도 터프라고 하다 쓰잖아요. 만약 이 터프. 네. Right? 그래서 사람이 좀 터프하다. Tough as nails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1: 그래서 단순히 막 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멘탈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으로 쓸 때 she's hard as nails. 네. 이렇게 그 여자의 손톱이 딱딱해가 아니고 그녀는 진짜 멘탈 장난 아니야. 가끔은 좀 냉정하다, 차갑다. 이렇게 쓸 때도 쓰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0: 네. 자,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네어 표현 하나 더 가르쳐주면요. 네네. 살짝 여기서 산으로 갑니다.
1: 이번엔 금정산으로 가달라고 너구리님께서.
0: 그렇죠. 금정산으로 갈 겁니다. 그래도 더위산 정도까지 멀지 않은데.
1: 너무 멀어요. 네.
0: 이 손가락 옆에 가끔씩 이렇게 그 생기잖아요.
1: I know.
0: 이거 영어로.
1: Cause around me.
0: 뭐라고요? 다시 말하세요. 뭐라고요?
1: Cause around me.
0: Cause around me. 그건 영어로 hangnail이라고 해요.
1: hangnail. 아, 네일이 hang.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0: 여러분 근데 그거 절대로 땡기면 안 됩니다. Never pull.
1: 네.
0: 자, 네. 두 번째 직역 불가 가사 가겠습니다.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whale. 첫 번째 직역 불가였습니다.
1: 네. 네.
0: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1: 자, 두 번째 직역 불가도 진짜 여러 가지 그 as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번 주에 특히 또 혹시나 술자리 약속이 있으신 분들이 응용하기 좋은 표현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받아쓰기 한번 기다려볼게요. 오늘 진짜 산으로 가는 상홍이 민수라서 그런가. 자, 3초짜리고요. 음악 주세요. As royal as a queen, as buzzed as a bee. PD님 진짜 큰 목소리로 들린다 하셨어요. 네.
0: 심지어 오늘 PD님 앞에 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1: 여러분, 들으셨어요?
0: 네.
1: As 뭐라고 했고 너무 정확하게 들렸어요.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As royal as a queen, as buzzed as a bee. 두둥님 진짜 명확하게 들으셨는데 스펠링 살짝 틀리셨는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죠.
0: 맞아요. 네. 밀크 캐러버님은 완전 100% 같이 맞췄습니다.
1: 네. 네. 자,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어떻게 되어 있었죠?
0: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As royal as a queen, as buzzed as a bee.
1: 네. 아, 두둥님 급하게 해서 오타나셨나 봐요. 정확하게 다시 수정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는 as buzzed as a bee. 직역하면 벌처럼 buzz, 윙윙거리게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영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0: 아니죠.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죠.
1: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은 as busy as a bee라는 벌처럼 바쁘게 이런 표현을 as buzzed로 살짝 틀어가지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0: 네.
1: buzz는 이제 벌이 여기서 윙 이런 건데 buzzed 혹은 buzzed up이라고 하면 벌이다. 드론인가요? 어디? Burst 혹은 burst up이라고 영어 사전에 나오거든요.
0: 네.
1: Drunk or under the influence of a drug라고 약간 취해가지고 알딸딸한 상태일
0: 맞아요.
1: 때.
0: 완전 완전 drunk는 아닌데
1: 아니고
0: sober는 아니고 sober는 완전 그냥 술 그냥 안 먹은.
1: 고 자리에 그쵸. 앉아 있을
0: sober잖아요.
1: 때
0: sober. Sober and drunk 그 사이에 maybe 그 중간에
1: 약간 얼굴에 좀 약간 뜨거워지기
0: 맞아,
1: 시작한
0: 맞아,
1: 고쯤인 것 같아요.
0: Buzzed입니다. 네. Buzzed.
1: 자, 그래서 앞에 가사가 이제 여왕처럼 로열하게 하고 약간 폼을 잡았다가 이 가사에서는 벌처럼 burst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낮에는 좀 우아하게 그리고 밤에는 약간 좀 취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낮죠 밤이. 취했어요.
0: 취할 거야.
1: 하루 이틀 취한 솜씨가 아닌데.
0: 취할 거야.
1: 자, 그래서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에서는 네. 다양한 술 취한 표현들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Tipsy도 많이 하잖아요.
0: Tipsy라고도 네. 많이 하죠. Buzz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1: 이것도 살짝 술이 오르는 정도. 그리고 얼큰하게 취했을 때 이제 wasted. 네, wasted.
0: I'm wasted이라고 표현하죠.
1: 이거는 제가 waste가 이제 쓰레기니까 우리 다음 날 waste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0: 그쵸,
1: 저는
0: 그쵸.
1: 네, 받아들였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날 숙취로 머리 깨질 것 같은 거 생각하면. I'm hammered.
0: Oh, that's right.
1: 네,
0: I'm
1: 라는 hammered. 표현도 있으니까
0: 네.
1: 이거 이렇게 이제 듣잖아요. 그러니까 술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영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0: 네.
1: 제가 그렇거든요. 유독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0: 그렇죠. 네, 네, 네. 어떻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렇죠.
1: 그래서 요거 꼭

0: 기억하셨다가 적재적소에서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한 번 더 들어보고 네, 마지막 걸 넘어갈게요. As royal as a queen, as buzzed as a bee. 됐습니다.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직역불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이 노래 앞에서는 앞에서 짚어본 두 가지 직역불가 구간 외에도 뭐 as warm as the as sun, as cold as ice, 뭐야, as ice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은 다 다르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산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와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 요것도 짧으니까 한번 듣고 딕테이션 해보세요. 음악 드릴게요.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요거는 앞에 as가 없어요. 없어도
1: 그쵸.
0: 같이 보나요?
1: 뭐 첫 번째는 뭐 그 as 있긴 있잖아요.
0: 네.
1: 아, 근데 as 생략돼도 되더라도 뭐 아, 읽어주면 되나요?
0: 어, 뭐 힌트, 읽고 싶으면 읽고.
1: 두둥님은 완전 맞췄습니다. 100% 맞췄습니다. 오. 맞아요. 어, 뒤에 것까지 뒤에 것까지.
0: 네.
1: And
0: 어, 이 노래를
1: nice.
0: 잘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죠?
1: 맞아요. 어, 가사 어. 미리 본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0: 에이,
1: 그래서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Mm-hmm. Sweet as sugar. 왜냐면 앞에 as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냥 as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이거는 as 뒤에 그냥 다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0: 저는 진짜 실제로 궁금했거든요. as, as가 있는 게 있고 as가 하나만 들어있을 때는 또 다르게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요 문장은 직역하면 달콤하대요. 어떻게? 설탕처럼 달콤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 마더구스라고 이제 한국분들도 많이 아는 컨텐츠예요. 영어권의 전래동요 같은 건데 애기들 네,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마더구스 많이 틀어주거든요.
1: 네.
0: 거기서 어, 노래 중에 What a girl made of, What a boy made of라는 노래 알아요? 민수는 아, 마더구스 많이 안 들어봤어요?
1: 어,
0: 이거 저는... 세대가 옛날 이거 200년 된 거라던데.
1: 200년 된 거 당연히 모르죠.
0: 네네네. 네, 그, 어, 그 그래서 곡이 안에서 뭐 남자 아이들은 프로그 스네일, 퍼피스, 돌독, 테일 뭐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자 아이들은 슈가, 스파이스, and all things nice로
1: 아,
0: 만들어졌다.
1: 네.
0: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자 아이들은 그만큼 뭐 소중한 뭐 그런 표현들로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그 옛날 노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서 변형을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0: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에서 sugar and spice and all thing nice 이렇게
1: 네.
0: 변형된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불가 노래 랭크 everything at once 이거 as 이 표현을 연습하는 뭐 뭐지 그 영어 연습하고 싶으면
0: 네.
1: 이거로도 다 이렇게 가사로도 보고
0: 그쵸.
1: 해석하면 좀 큰 도움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좋아요. 지금 오늘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네, 자, as hard as nails, 손톱 아니라 못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s buzzed as a bee,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벌처럼 buzzed, 취했어요. Sugar and everything nice,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마더구스 노래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1: 네. 자, 우리
0: 네.
1: 어,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0: 네.
1: 뭐 읽어 주실래요?
0: 네, 유저님께서 청취자 의심하는 거 보니 소연님도 어쩔 수 없는 올스타 가족 3년차입니다. 고맙습니다.
1: 좋아요. 자, 임성의 직역 불가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네. 선물 PD님이 뽑아주셨는데요. 밀크 카라멜님.
1: 어, 아, 우리 너튼의 밀크 카라멜 역시
0: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리고요.
1: 표현 3개나 맞췄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어,
1: 네.
0: 어, 그리고 어, 임소연의 이거. 선물일지 문자 요정의 선물일지 올스타 잉글리시의 선물일지는 모르겠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We'll see you next week, okay?
0: 네, see you next time.
1: 여러분, this is Lenka, Everything at Once.

0: 별아롱 문 문제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Hello.
1: Hi.
0: 자, 우리 그 첫 문자가 좀 왔네요.
2: 벌써요?
0: 우리 둥피님 오늘 니소 치아삐 이런 분이요 제일 원하십니다. 네. 이런 분들이 제일 원하시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 우리 소원 한번 들어줄까요?
0: 네?
1: 소원 한번 들어줄까요?
0: 거절하겠습니다.
1: Should we make a wish?
0: No.
1: Make a wish come true?
0: 자, 이제 왔는데 오늘의 순위를 조금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의 시작은 낙지연님이었거든요. 오늘은요. 역시 레전드는 어디 떠나지 않습니다. 고수님이 1등으로 스타트를 다시 끊으셨습니다.
1: 네.
0: 한동안 이제 조금 그 휴가를 갔다 오셨다가요. 이번에 다시 조금 제대로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어디 갔다 왔어요?
0: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낙지연애님께서 2등으로 들어오셨고, 지혜님께서 3등, 그리고 닥터수님이 4? 하고 이제 뒤에 물음표 다셨는데요.
1: 네.
0: 5등입니다. 네, 4등 아니고요. 5등. 4등은 데니엘 리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고수님 안 계시네요.
1: 그렇죠. 들어갔다 나간 것 같은데.
0: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1: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0: 우리 고수님 지금 잠시 귀로만 듣고 계실 거예요.
1: 네.
0: 빨리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1: 디지노 하는 동안 네네. 뭘 안 올리면 네네네. 오늘 취소됩니다.
0: 그 네. 전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리 샤인킴 피트니스님인가?
1: 아이고.
0: 이분이 북이 너무 귀여워요. Such cute 이라고 하셨는데
1: 네.
0: 우리 민수 씨 칭찬은 없나요? 칭찬 좀 부탁드릴게요.
1: 삐졌어.
0: 그러니까.
1: 삐졌어.
0: 그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 뭐요?
0: 삐져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1: 1.
0: 네. 이런 걸 바랐던 건 아닌데.
1: 그렇죠.
0: 네. 죄송합니다.
1: 네. 오늘 저랑 1을 됐습니다.
0: 오케이. 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그 네커모에님이랑 청귤차는 맛있어님.
1: 네.
0: 밀크 카라멜님 오늘 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밀크 카라멜님은
1: 몇 명이었어요 방금?
0: 방금
1: 세 명이었죠?
0: 네, 샤인킴님 빼고
1: 빼고
0: 네, 샤인킴님 빼고
1: 오늘랑 저랑
0: 네
1: 이렇게 따로 다 1일 따로다랍니다.
0: That's right.
1: 1일 저랑 1일입니다. 1일 플러스 forever.
0: 오케이.
1: 네.
0: 이렇게 정성스럽습니다 우리 민수 씨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유서님 귀척 금지라고 우리 둥피님 저 검지 치아삐 이렇게 또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 둥피님 본가가 경기도 아니셨나요?
1: 경기도요.
0: 사투리를 잘하시네요.
1: 잘 기억하고 있네요.
0: 저는 다 기억합니다.
1: 두둥님 이렇게
0: 네.
1: 사는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0: 네, 그니까 저번에 원해 가지고 그 니스소 그 변기 했잖아요. 네,
1: 맞습니다.
0: 네, 디지조 하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우리 그 부기 퀴즈가 있었잖아요. 그 express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 네.
0: Which expression has a similar meaning to I can't live without it 였거든요. A가 네. I sing about it, B I stand by it, C I swear by it 였는데 뭔가요?
1: 정답은 I swear by it 입니다. 네.

I stand by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네. I stand by 또 그런 느낌이긴 표현이긴 하지만 네. 정확한 뜻은요 정의는 네. 내 말에 책임지다라고 할 때 I stand by 말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와 진짜 이거 완전 극찬하면서 나 이거 없인 없이

0: 저 처음 아니에요.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돼요.
1: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 아니, 자기가 이거 얘기 안 하면
1: 네, 제자 여러분. How dare you.
0: 시간이 없습니다.
2: 저도 매우 캐러노님 네. 예전에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네네.
2: 생각해보니까 네코모에님도 네네네.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어 그래요?
2: 네. 제가 알기로는
0: 그렇군요.
2: 네.
0: 네.
2: 일단 좀 상처 받으셨죠, 여러분.
0: 자, 네. 자, 자.
2: 뭐라 해야 됩니다. 왜 자주 안 들어오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하루면
2: 혼냅시다.
0: 야.
2: 저기요.
1: 치아피.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Did you know? 시작할 텐데 오늘은 뭐냐면 What actually happens to your body if you wear newly bought clothes or underwear without washing it first? 입니다. 처음 산 뭐 속옷이나 이런 셔츠들을 빨지 않고 바로 입었을 때 몸에 괜찮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What do you think?
2: No.
0: No?
2: 네.
0: Why is that?
2: No. 일단 빨리 갑시다.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노 생각합니다.
0: 오케이, okay, so there's three reasons. 첫 번째는요.
2: 아, 노 맞아요?
0: 맞아요.
2: 어, 오케이.
0: 네. 그게 바로 시작했잖아요.
2: 네네. 네.
0: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독성 방부제가 있다고 합니다.
2: 맞아요.
0: 아, 네. 이게
2: 특히 그래서 속옷은 underwear이잖아요. Underwear 네. 입기 전에 무조건 한번 빨아야 돼요.
0: 네, 그니까요. 그래서 네. 이 처음 산 옷들
2: 네.
0: 냄새가 있어요. 특정한 냄새가 있는데 이게 이제 formaldehyde. 네, 이런
2: 맞아요.
0: chemicals가 있기 때문에
2: 네.
0: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토피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이거 excess fabric dyes. 이런 잔류 염료 때문에
2: excess. 네,
0: 네.
2: excess fabric dyes.
0: 이게 있어요. 잔류 염료. 그래서 이걸 살 안에 파고들거든요.
2: 오.
0: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쪽에도 아토피가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armpit입니다.
0: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You cannot ignore the dusty hidden journey these garments took before finally touching your private skin입니다. 이 왜냐면 이제 의류 공장 이런 곳에서 먼지들도 굉장히 많고요.
2: 네.
0: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2: 내 앞에 누가 이거 입었는지도 모르잖아요.
0: I was about to say that. You know, if you bought in store, all the shoppers might have tried it on, leaving behind sweat, meaning these inner layers are visually clean but hygienically contaminated.
2: 맞아요.
0: 네.
2: 죄송한데 유저님이
0: 네.
2: 괜찮겠니? 당연한 소리를.
0: 해야죠 일단.
2: 자 일단 오늘 디지노 아 he's here to drop knowledge. Okay?
0: 맞아요 맞아요.
2: 여러분들을 좋은 정보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디지노 새 옷
0: 네.
2: 빨고 입으세요.
0: 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오,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4: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Oh, that's right.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every Monday evening. Haley brings for us. 안녕하십니까, Haley?
0: 네, 안녕하세요. 화가 많은 부스터들을 위해 등장한 일타 강사, 일타 뉴스 또 부스터의 에어컨 강풍 헤일리입니다.
1: 네, 여러분 화났어요? 화났어요? 화난 거 아니죠?
0: 충봤네요.
1: 네.
0: 아, I heard 까불지 말라는
1: 아,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0: 지령을
1: 아니에요.
0: 들었어. 네. 아, 따지지 말라는. 아, sorry. 제가 또 이제 화를 아니요. 불러 일으킬 뻔.

0: your B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ha Bangsa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A story about a fishing village in Busan is taking the stage in Seoul. The Nulpurun Theater Festival, which spotlights works by veteran theater artist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theater, has finalized a selection of Seopjari, a play by the titan of Busan's theater community, playwright Kim Moon-hong, and he is here in the studio. Set against the backdrop of an old fishing village in Yongho-dong of Namgu, this production portrays the lives of people and family stories unfolding amidst rapid urban development. So joining us today is playwright Kim Moon-hong, together with a master who has spent over 50 years co-writing the very history of Busan theater. We will delve into the stories behind his work and explore the enduring strength of Busan's theatrical art. 네, 오늘 더 인터뷰는 김문홍 극작가와 함께합니다. 50년 넘게 부산 연극의 역사를 함께 써온 그와 함께 작품 이야기와 부산 연극의 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아,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소설과 희곡 그리고 동화를 쓰면서 연극 평론까지 쓰고 있는 연극인입니다.
0: 네.
1: 저는 많은 장르의 문학 작품을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희곡에 더 많은 힘을 기울였고 또한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0: 네.
1: 연극은 늘 공연이 끝나면은 사라지는 일회성의 예술이지만은 관객의 반응을 공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성이 있어 희곡 창작에 아마 더 내진해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네.
1: 이번 제11회 늘푸른 연극제에서 제 작품이 선정된 것은 아마 그러한 노력을 한국연극협회가 인정해 준 것이어서 더욱 기쁘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So our guest is a theater artist who writes novels, plays, and children's stories while also active as a theater critic. He shares that while he has written across many literary genres throughout his life, he has poured his greatest energy into playwriting, which has earned him numerous awards. He notes that although theater is a short art form, right, that disappears the moment a performance ends, its directness, allowing a theater and also creator to witness the audience's live reactions right at the venue is what kept him deeply dedicated to writing plays. And reflecting on his work being selected for the 11th Nulpurun Theater Festival, he expresses his joy and pride, viewing it as a meaningful recognition of his lifelong efforts by the National Theater Association of Korea. Well, your play, Seopjari, was recently selected for the 11th Nulpurun Theater Festival. As we mentioned, congratulations. Could you share your thoughts with us and tell us what it means for you to have your work staged at the Nulpurun Theater Festival? 최근 희곡 섭자리가 제21회 Nulpurun 연극제에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0: 소감과 함께 이번 선정이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서울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모든 문화예술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1980년부터 희곡을 쓰고 또한 제 작품이 부산 지역에서는 35편이나 공연이 되었지만은
0: 네.
1: 서울 공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평가받을지 무척 설레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의 우수한 연극 작품이 서울에서 공연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바랍니다.
0: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부산에서 쌓아온 시간이 이제 더 많은 관객과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So he mentions that Seoul is a place where all culture and arts are concentrated, much like any other field. He points out that although he has been writing plays since 1980 and has had 35 of his works perform in the Busan region, this will be his very first time having a production stage in Seoul. soul. He shares that he is incredibly thrilled and proud, yet also anxious to see how it will be received. He concludes by hoping that this milestone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activat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allowing outstanding local theater productions to be performed in Seoul more frequently. Well, the title of your work selected is 섭자리. While it is a familiar term to many people in Busan, there are many who might not know it as well. So could you explain what kind of piece this is and what meaning it carries within the title? 네, 이번에 선정된 작품 제목이 섭자리입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또 제목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이 섭자리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이기대 아시죠?
0: 네.
1: 이기대 입구에 위치한 포구와 그 주변의 어촌 마을을 가리키는 고유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풀과 나무가 무성한 자리를 섭자리라고 하는데 섭은 땔나무나 풀, 잎사귀 등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0: 네.
1: 이곳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염전이었다가 그 이후에 매립되어 D제강이 들어서고 다시 그 뒤에는 지금의 L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작품은 선대부터 이곳에 살아온 한 대가족의 이야기입니다.
0: 그렇군요. 작품을 보기 전부터 배경을 알고 보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So 섭자리 is a native place name referring to a port and fishing village located in the entrance of what we know very well, 이기대 in Yonghodong of Namgu. The name means a place lush with grass and trees, whereas 섭 is actually a pure Korean word meaning firewood, grass, or leaves. He shares that this area was a salt pond from Japanese colonial period until around the time of liberation, which was later reclaimed to build D steel and also eventually transformed into what we is now the massive L apartment complex. He notes that this production tells the story of a large family that has been living in this very location since the time of their ancestors. And the production is set during the 80s and 90s, a time when the development boom was in full swing. So what is the reason behind bringing that specific era back onto the stage today? 이 작품은 개발 붐이 한창이던 1980에서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를 다시 무대 위에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이곳 용호만 일대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이후까지도 붕괴 염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 이곳이 매립되어서 D제강이 들어서고 다시 또 지금의 대단지 아파트인 L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0: 네.
1: 이곳은 또 선대부터 자리를 잡고 사는 고향마을에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한 가정의 자식들이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또 시위를 주도하게 되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을 역사의 어떤 변천에 따른 시위를 한 가족의 흥망성쇠를 은유한 사실주의 연극입니다.
0: 네.
1: 이제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은 가족의 연대와 사랑으로 가족의 정체성을 탐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정체성은 사랑의 온기라는 것을 역설하고 싶었습니다.
0: 네, 지금을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So he explains that this area around Yongho Bay was the site of the Bungae Salt Pond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until after liberation, which later became home to, as he mentioned, the D steel, and eventually transformed into the massive L, the apartment complex that we mentioned. He notes that this is a realist play that serves as a metaphor for the rise and fall of a family amidst shifting history, tracking how a household breaks down as a development boom hits the ancestral hometown village, leading the children to marry against their parents' wishes and take charge of protests. While large families have now collapsed into scattered nuclear units, he states that he wanted to

0: explore family identity through solidarity and love, emphasizing that the true core of family identity is the warmth of love. Well, for this production, the Busan-based theater company, Wakja Jaegeul, will handle the performance, and a cast of Busan actors will take the stage in Seoul together. So what aspect are you anticipating the most? 이번 작품은 부산 극단 왁자 재걸이 공연을 맡고요. 또 부산 배우들이 함께 서울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어떤 점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1: 네, 이번 제11회 늘 푸른 연극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세 작품이고 지역 작품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0: 네.
1: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지역 작품이 어떤 수준인가를 아마 눈여겨볼 겁니다.
0: 그럼요.
1: 이번 작품은 비록 수도권의 작품보다는 세련미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역시 작품의 힘이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대사 역시 경상도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연극의 힘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여주러 갑니다. 배우와 연출 역시 저의 그러한 뜻을 잘 알고 마치 부산 연극의 수준을 가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경상도 사투리까지 그대로 담아낸다는 점이 특히 예. 기대가 되는데요. So among the selections for the 11th 늘푸른 Theater Festival, three productions are from the capital region,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making Busan the sole representative from other regions. And because of this, he knows that people in the capital region will be closely observing the, of course, the caliber of the local theater. He mentions that while this production might lack the sleek refinement of capital region plays, he hopes the audience will recognize the raw power inherent in the work. And to achieve this, the dialogue intentionally preserves the raw Gyeongsangdo dialect to demonstrate this true strength of theater. He adds that the director and actors fully share this vision and are rehearsing with a lot of dedication, knowing that their performance may well define the standard of Busan theater in the eyes of the capital's audienc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playwright Kim Moon-hong here in the studio. Now, you have written 35 plays throughout your journey so far, having spent such a long time writing. What is your unchanging philosophy as a playwright?
2: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35편의 희곡을 쓰셨습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작품을 쓰면서 변하지 않는 극작가로서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1: 저는 작품에 있어서 그 주제와 그리고 작가가 사회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현실 인식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0: 네.
1: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제 아내는 제 작품이 너무 심각하고 재미없어서 잘 보지 않습니다.
0: 네.
1: 이처럼 저는 연극 작품을 통해 관객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관객의 행동까지 변화시켜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역사극을 많이 발표해서 그 역사극이 지금 이곳의 이야기를 역사극을 통해서 은유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것이 바로 연극의 사회적 기능이기도 합니다. 저는 관객의 요구에 부응해서 억지로 웃기고 재미있는 작품을 쓰기보다는 연극의 사회적 기능에 걸맞는 작품을 쓰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연극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So he shares that in his work, he places the highest value on the theme and the perception of reality, how a writer views society and human beings. On a lighter note, he mentions that his wife rarely watches his plays because they are too serious and lack entertainment value. And true to this earnest approach, he exerts every effort through his theatrical works to transform how the audience thinks and ultimately how they act. Since the mid-1990s, he has written numerous historical plays using the past as a metaphor to address the stories of the here and now. Believing that this is a fundamental social function of theater, he emphasizes that instead of writing forced comedic pieces merely to cater to audience demands for entertainment, he strives to create works that live up to theater's true social responsibility. And you have stood by and guarded Busan Theater for over 50 years. So what do you consider to be the greatest charm unique to Busan Theater? And what are your hopes for its future?
2: 이제 50년 넘게 부산 연극을 지금

0: 지켜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 연극만의 가장 큰 매력과 또 앞으로 기대하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1: 이 부산 연극은 대한민국 연극제 이래로 최우수 작품상, 즉 최고상이죠. 대통령상을 네 번이나 받을 정도로 우수한 작품이 많이 나오고 네. 작품들 역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연극인들이 좀 도발적인 주제와 또 실험적인 형식으로서 부산 연극의 저력을 드높이고 미래 연극을 더욱더 풍성하게 갖고 나갔으면 합니다.
0: 네.
1: 젊은 연극인들이 쉽게 연극의 상업성에 매몰되지 말고 도발적인 주제와 실험적 형식으로 연극 본연의 길을 가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0: 네, 맞습니다. He highlights that Busan Theater has produced many outstanding works, even winning the President's Award, the highest honor at the National Theater Festival of Korea, 4 times, and notes that its productions possess a distinct openness not found in other regions. So looking ahead, he hopes that young theater artists will elevate the underlying strength of Busan Theater and enrich its future by continuously tackling provocative themes and experimental formats. He urges the younger generation of theater professionals not to easily lose themselves to the commercialism of the industry, but rather to walk the true, authentic path of theater with a bold, pioneering spirit. Well, as you look forward to this upcoming performance in Seoul, is there a message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the audience? 이제 곧 서울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요. 관객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1: 이건 꼭 이번만 아닙니다만은 관객들 역시 작품의 재미에만 매몰되지 말고
0: 네.
1: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연극의 기능이 무엇이고 관객으로서 연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연극 앞에서 좀 더 진지해졌으면 합니다. 관객은 잘못된 작품은 호되게 꾸짖고 좋은 작품은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관객이 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0: 네.
1: 이번에 공연으로서 부산 연극의 저력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0: 네, 맞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부산 연극의 저력이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하겠습니다. So he wants audiences to avoid losing themselves solely to a production's entertainment value, urging them instead to think about how one ought to live and what the true function of theater is and what attitude they should bring as viewers, right? And he hopes people can approach theater with a greater sense of seriousness, noting that an audience should harshly criticize flawed pieces while actively promote good productions so that more people can see them. He expresses his deep hope that this upcoming performance will widely showcase the enduring strength of Busan Theater to the world.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연극이란 무엇이고 연극을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떤 작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연극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 것 같습니다. 관객이 연극의 주역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일입니다마는 극장 앞에 관객이 장사진을 치는 행복한 환상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관객이 부산 연극을 더욱더 사랑하고 연극인이 최소한의 행복으로 연극계에 오랜 시간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연극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예술이라는 점을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So through today's broadcast, he was able to once again look back on the essence of theater and the direction it should take, thinking deeply about what theater truly is, why people do it, and what kind of works ought to be written. He notes that the experience also allowed him to reaffirm that the audience is the ultimate protagonist of theater. He shares that he constantly visualizes a happy illusion where audiences are waiting in long lines in front of the theater, and he expresses his wish that audiences will come to love Busan Theater even more, and that theater professionals will be able to remain in theater community for a long time with at least a baseline of happiness. Before we let you go, I want to ask

0: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은 지금 사라졌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1: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일종의 할리우드 키드였는데
0: 네.
1: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광복동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한 100m 들어가면은 왼쪽에
0: 네.
1: 세기관이라고 하는 단관 극장이 있었습니다.
0: 네. 뭐
1: 지금은 자 멀티플렉스지만은
0: 네.
1: 저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그 연극이 원작인 그 외국 영화인데 차와 동장이란 작품을 연극 후 한 극장에서 세 번이나 봤습니다.
0: 어, 네.
1: 단관 극장 앞을 서성이던 옛날 그 정겨운 풍경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0: 학교에도 가지도 않고 그러셨군요. 이렇게 공간은 사라져도 그곳에서의 또 기억은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So he actually recalls a single screen theater called 세기관 that used to be located just a short walk past the entrance of 광복동 when he was actually a middle school student. He shares just memory of skipping school back then to watch an adaptation of foreign play, the movie Tea and Sympathy, three times in a row, and he very much misses those days of lingering in front of that old single screen theater.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playwright Kim Moon-hong here in the studio.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문홍 극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선생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All right. And with that,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이홍기 with 마리아.

0: 샌디에고. 네, 오늘은 미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봉소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봉소연 connected.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A series of powerful earthquakes, each measuring above magnitude 7, struck northern Venezuel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tepping up with support. So let's get the detail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죠.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미국도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3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진 발생 직후 국무부와 관계 기관에 즉각 대응을 지시했고요. 이에 따라 미국은 수색팀과 구조팀, 그리고 의료물자와 또 각종 인도적 지원 물품을 현지로 신속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도 구조대를 파견하며 국제적인 구호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미국이 상당한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섰는데요. So the United States has announced emergency aid of $150 million, roughly 230 billion Korean won for earthquake-stricken Venezuela. President Trump directed the State Department and relevant agencies to respond immediately following the quake. And search and rescue teams and medical supplies and humanitarian aid are already being sent to the affected areas. Mexico, El Salvador, and other Latin American nations have also deployed rescue teams, making this a broad international relief effort. Now, search and rescue teams from the U.S. were among those urgently deployed. So how are rescue operations on the ground progressing? 현장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미국은 현재 국무부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국방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 수송기와 헬기 등을 이용해 구조 인력과 장비, 또 의료물자 등을 피해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소속의 재난지원대, 이른바 다트 두 개 팀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전문가, 탐지견 인력 등으로 구성된 도시형 전문 수색 구조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또 부상자를 구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랍니다. So the State Department has set up a dedicated Venezuela earthquake task force working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transport aircraft and helicopters are being used to move rescue personnel and supplies into the affected areas. Two 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s known as DART have been deployed from Fairfax, Virginia and Los Angeles, California. These are specialized urban search and rescue teams made up of firefighters, doctors, structural engineers, and search dogs. Right now, their focus is on locating survivors in the rubble and getting the injured to safety.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Following the major earthquakes in Venezuela, an earthquake has now also struck Northern California. So please share the details.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베네수엘라 강진에 이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1: 네,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전 캘리포니아 북부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식당과 상점에서 접시와 술병이 떨어지고 마트 진열대에 물건이 쏟아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해안도시 포트브레그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감지됐고요. 또 이후 규모 2 안팎의 여진도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인명 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인데요. So on the morning of the 24th local time, a magnitude 5.6 earthquake hit Mendocino County in Northern California. No fatalities or injuries were reported, but there was scattered property damage. Plates and bottles fell in restaurants and shops, and items were knocked off supermarket shelves. The U.S. Geological Survey says the quake was felt across a wide area, including the coastal city of Fort Bragg, and several aftershocks around magnitude followed. And it said that the Venezuela earthquake has renewed concerns about seismic safety in California. So what's driving that worry?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1: 네, LA 타임스는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의 내진 안전 문제를 다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2: Modern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I'm Marissa from Indonesia. It's my fourth year living here in Busan as an undergraduate student at Gyeongsang University. Let me first describe what my hometown looks like. Jakarta, Indonesia is surrounded by beautiful oceans, exotic temples, and strong dialects. Does any of this ring a bell? Yes! The descriptions also fit very well with Busan. Seven beaches, attractive temples like Haedong Yeongkungsa, and we can't forget the famous dialect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나오미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In Tanzania, the beaches always look the same, but here you can enjoy the charm of each season of beaches and seas throughout the year,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목소리)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power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My name is Gina. I'm from China and the champion of the 2021 Wannies Festival.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anyu culture, like K-pop and K-dramas, since I was in high school, and that's why I came to Busan as an exchange student. Actually, when I first came to Korea, it wasn't easy for me to live here. Things weren't the same as in a drama series. My Korean was limited and everything was still new to me. However, there was one Korean friend from Busan who helped me when I was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life here. I still remember the hearty breakfast that her family made for me. Her family always treated me as part of the family, and that's when my love for Busan people began. Of all the great things about Korea, like K-pop and K-culture, the warmth of Busan people are the best things about living here. I came to Busan to look for Hanyu, and I found true Hanyu in Busan peopl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So let's see. You spoke to that lady. There were lots of people there, and usually you have like maybe two or three interviews. Did you speak to anyone else?
1: Yes, yes. So for the second interview, I talked to a Busan citizen, a resident who is who's in late 20s.
0: Late 20s.
1: Mm-hmm. So here's what she had to say.
2: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8살입니다.
2: 이번 행사에서 조금 가장 좋았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3: 뭔가 10주년 맞이해서 야외 프로그램이나 뭔가 이벤트들이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 즐길 거리가 조금 더 많아진 느낌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푸드 필름 페스티벌인데 혹시 뭐 좀 드셨을까요?
3: 아뿌리 소박.
2: 맛있었나요?
3: 네, 괜찮았습니다.
2: 또 다른 음식도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3: 대창 덮밥 정말 맛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 행사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3: 아무래도 뭐 공연이라든지 이게 조금 비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내 프로그램은 워낙 너무 재밌고 메뉴나 이런 게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야외에서 뭔가 즐길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는 게 좀 많으면 좋을 것 같다.
2: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I like the sound in the background as well. You can tell that you're at the 영화의 전당. That's very 영화의 전당 소리. So what was she saying?
1: So I asked her what she liked the most about the event, and she said since it's the 10th anniversary, there seemed to be more outdoor programs and events, which gave everyone a lot more to enjoy. And she had abura soba.
0: Yes. Abura soba?
1: Abura soba. I think it's a sort of pasta as well. Mm-hmm. Yeah, Japanese pasta. And she said it was really good. Mm. And also recommended me the daechang deopbap. Daechang deopbap?
0: Daechang? Is that like makchang daechang?
1: Yes.
0: Oh,
1: yes,
0: okay, okay.
1: Like that. Uh-huh. Daechang deopbap, saying it was absolutely delicious. And I also asked if there is anything she would like to see at the next festival.
0: Yeah.
1: And she mentioned that there seems to be some downtime between, you know, events. So it would be great to have something more to enjoy during those gaps.
0: Mm, yeah. So like constant maybe busking,
1: yes,
0: or something.
1: Yes.
0: Like 중간중간에 어떤 거 있었다면 mm-hmm. 좋겠다.
1: Yeah. But 그렇게. I saw some, you know, live music performance outdoor on the stage, outdoors. But I think she, you know, wanted to have more of it. Yeah, maybe.
0: She was 진짜 재밌어요.
1: Yes.
0: Okay.
1: Yeah.
0: Do we have time for the final clip? Yeah. Okay. So there's one last interview. Let's get right into it.
1: Okay.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광안리에 살고 있는 부산 시민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10회째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저번에도 오신 적이 있을까요?
4: 제가 부산에 이사 온 게 2년 전인데 올해 처음 왔어요.
1: 혹시 여기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4: 가깝기도 하고 여기 영화의 전당 항상 지나가면서 되게 놀기 좋겠다 생각도 했고 날씨도 좋은데 영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또 강아지랑 애들이랑 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제 왔다가 너무 좋아서 오늘 친구한테 가자고 해서 또 왔어요.
1: 그동안에 영화 보신 거 있을까요?
4: 마지막 한올린가?
1: 좀 어떠셨어요 영화는?
4: 되게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랑 이탈리아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우리도 카놀리 먹었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조카들도 같이 왔는데 영화 길지 않아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1: 너무 감사하네요. 또 네. 정치자분 만나니까 네. 뭐 계속해서 영어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시간 내주셔서
4: 네.
1: 감사합니다.
4: 다시 열심히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좋습니다. What was she saying?
1: So she's another Busan resident and she went to Italy with her mother and she tried cannoli. Which was the also movie she watched there.
0: Mm-hmm.
1: Yeah. And also she enjoyed so much and she went there twice.
0: Mm-hmm.
1: Yes. Also come back with the friends and yes, and she also enjoyed that she could be there with her dog and nephews. Yes. And that's about it. And also she is you know, a listener of BFM.
0: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사랑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1: Yep.
0: 윤수 씨,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는 시간 많이 없어서 우리는 mm-hmm. 바로 그 클로징 너무 아쉽지만 클로징 해야 되는데 What is your final thoughts? Final 한마디.
1: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이 쇼에 이거, 대해서
0: 그 페스티벌에 대해서.
1: 페스티벌에 대해서. like any festival, it's best to be prepared. But for this one, I highly recommend checking the movie schedules and event times in advance. So that way you can fully enjoy everything without any downtime. Also, dogs are allowed.
0: Yeah.
1: Yeah, so dog owners should definitely keep that in mind.
0: Okay, perfect. Well, listen, it's time for us to say goodbye. We will see you again next week. How was it, fun?
1: It was really fun, yeah. And thanks to you, yes. Yeah, I felt better, yeah.
0: Good. Well, that's my job. Well, we will see you next week. Thank you. Say bye-bye to everybody.
1: All right,
0: say bye-bye
1: guys,
0: to you,
1: see you.
0: Everybody. Bye-bye. 고맙습니다. Bye-bye. All right, time for me to say goodbye for the first half of the show. Don't go anywhere. We will be back at 5 o'clock for part 2 of our show. Until then, stick around.

0: You know, I've changed the lyrics to that part. PSY, 조태준으로 하는 거예요. 조태준 씨!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It is time for Monday Groove with 조태준 or TJ 씨. 네? TJ 씨, 좀 오래오래 우리 프로는 좀 오래됐잖아요.
1: 네.
0: 근데 자주 새로운 정치자들 들어오시니까
1: 네.
0: 그래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부산 그루브 싱어송라이터 가수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잠깐만.
1: 네?
0: 영어로 좀 부탁할게요.
1: Hello, I'm TJ from Busan Group.
0: Oh, good. Yeah. Hello, I'm. Yeah. Oh, good. I'm singer-songwriter TJ.
1: Singer-songwriter TJ from Busan Group. Yeah.
0: Perfect. Oh, you practiced.
1: Oh, thank you.
0: 역시. Yeah. 역시.
1: 로란 덕분이에요. 영어 어떻게 하죠? 덕분이에요.
0: 덕분. Thanks to you.
1: 아, thanks to you. 로라, thanks to you.
0: Not thanks to me, yeah. thanks to you.
1: 아, 너.
0: 스스로에게 네. 고맙습니다 해야지.
1: 아, 알겠습니다.
0: 나 아무것도 안 했어.
1: 알겠습니다, 선생님.
0: I 네. came here and 잔소리 you.
1: 아,
0: 나는
1: 맞아, 맞아.
0: only 잔소리.
1: 잔소리. 원래 선생님은 잔소리 많이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0: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 세그먼트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Yep.
0: 노래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 Yep. Yep.

0: Yeah.
1: So good. So good. Oh, I love it.
0: Yeah.
1: How do you say those words? No more oil. Humma humma humma kunna kupa ua. Go swimming by. 어렵다.
0: 네. 이거는 하와이 말이에요.
1: 아, 맞아요.
0: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하와이 말이나 영어랑 비슷할 수도 있어서.
1: 난 진짜 어렵다. 네. 진짜 어렵다.
0: 에코모 에코모 마이 노카 우와 이카 할레벨라카 하우.
1: Good job.
0: Good job.
1: I'm not going to try and copy that. 네. 아이고, 노래 진짜 잘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네. 뭐 했어요?
0: 주말에 이번 주말에는 그 캠핑장에 서 무슨 단편 영화제? 영화제 하더라고요. 거기 노래하러 갔었어요.
1: Oh, nice. 네,
0: 그랬는데 뭐 노래하러 갔지만 영화도 보고 뭐 캠핑도 하고 해서 너무 휴가 갔다 온 기분으로 갔다 왔어요.
1: 너무
0: 네.
1: 좋아요.
0: 네,
1: so you
0: 너무
1: went
0: 좋았어요.
1: camping. Where did you go for like a short film festival? You went to sing, but where was the camping?
0: 양평?
1: 양평?
0: Yeah, 양평.
1: 양평 where's 양평?
0: A little far. 양평 yeah. 강원도.
1: 아.
0: Yeah, yeah.
1: That's very far. That's yeah, that's way that's higher than Seoul. That's further north, higher than Seoul. Yeah. Further north than Seoul.
0: 하지만 부산 센텀에서 양평으로 바로 가는 KTX가 있었어요.
1: 아, 진짜로?
0: 예. 그래서 그게 너무 편했어요. 오히려
1: Good.
0: 예,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See? 느낌이었어요.
1: This is it. This is why Busan is the best, right? Busan yeah. is 최고. Very nice. 아, 근데 yeah. you were singing over there at the weekend. 그리고 나 그 SNS에서 봤던 게
0: yeah.
1: 뭐 뮤직비디오 개봉한대.
0: 예.
1: 진짜?
0: 내일 12시에 새로운 노래가 릴리즈돼요. 네.
1: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알려주세요. 오 예. 갑자기. 어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는 끝나기 전에 좀 얘기해 주세요.
0: 네.
1: 그
0: 네.
1: 노래에 대해서. 자, when you were singing that song for me was it was My Little Grass Shack by Charles Kaipo.
0: Yeah.
1: That seems really difficult. 너무 어려 그 가사는 특히 하와이 말을 너무 너무 뭐 영어 원어민한테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노래 그 한국인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대단해.
0: 아, 아닙니다.
1: So were there any things, any lyrics that you thought were difficult? 예를 들면 뭐 가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발음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0: 저는 aunt 있잖아요. It aunt.
1: Aunt?
0: It aunt.
1: 아, won't.
0: It won't be long till my ship will be sailing back to Kona.
1: It won't be long.
0: Yeah. It won't be long은 되게 많이 들렸어요. 뭐 다른 노래에도, Beatles 노래도 it won't be long.
1: It won't be long. Yeah.
0: 뭐 이런 노래 이런 그 뭔가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떨 때 많이 써요? It will be랑 it won't be랑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1: It won't be. So it will be. Yeah. It means will. But it's future. So it's like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yeah. 그 뭐 아, 진짜 간단하다. It won't be long. It won't be far. It won't be. 그래서 뭐 멀지 않다. 멀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It won't be. 근데 말하는 게 발음 좀 어려워요, 그거.
0: It won't.
1: It won't.
0: Won't.
1: Won't. 왜냐하면요. Won't. It won't.
0: It won't.
1: 노래에 W 소리가 중요한 소리예요.
0: 아,
1: Because you have will and won't. One.
0: Won't.
1: One. Yeah, like won't, won't you, yeah? where, etc. 그래서 it won't, T 다 빼주세요.
0: It won't.
1: It won't. It won't.
0: It won't.
1: It won't.
0: It won't.
1: It, no, it.
0: It.
1: It won't be long.
0: It won't be long.
1: It won't.
0: It won't.
1: It won't.
0: 괜찮아요?
1: 아,
0: 그냥 그래서, 이랬는데.
1: It won't be long. 맞아요.
0: It won't be. No, it won't be long.
1: It, no. T 필요 없어요.
0: 어.
1: It won't.
0: E.
1: E.
0: It won't.
1: It won't be long.
0: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1: 와.
0: 와. 와. It won't be long.
1: Oh, good.
0: It won't be long.
1: It won't be long. 더우세요?
0: It won't be long.
1: 나도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0: 아. 와. 제가 답답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1: 아니요. 괜찮아. It won't be long.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런 가사를 할 거면 well, 아까 하요. It won't be long. It won't be.
0: It won't be.
1: So it won't be.
0: It won't be.
1: Mm-mm.
0: It won't be long.
1: So it 그 how do you say that? Like the T sounds. Just get rid of it because we put everything together. We put all of the letters together. Oh, 이세영님 says it's tough for TJ to learn English via singing. Props to him for trying. 이세영님이 예. 노래로 영어 배우기 진짜 힘들다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0: 아닙니다.
1: 예. 진짜 대단합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But like 예. it won't be long. So like you just have to take the T away. The T makes the sentence very hard to say. So take the T. So it won't. No, it won't.
0: It won't. It won't.
1: It won't be long.
0: It won't be long.
1: Oh, it won't there be long. You go. It won't be long.
0: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1: 소리 그 천천히 말하면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0: 아.
1: 근데 노래할 때 맞는 거예요.
0: It won't be.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이 무슨 뭐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어쨌댔어요? It won't be long. 멀지 않아.
1: 멀지 않아요.
0: 아 멀지 않았어.
1: 시간으로. It won't be long.
0: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1: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을 거야.
0: It won't be long.
1: 그래서 how do you say long as in a long time? Long time. 그래서
0: long time.
1: If it's a long way, 멀지 않아요.
0: 멀지
1: but what
0: 않아요.
1: About a long time? Like a long amount of time.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0: 곧 될 거야 이렇게.
1: 곧 될 거야.
0: 곧
1: 맞아요.
0: 될 거야.
1: 그런 딱 그런 말이에요.
0: 그래서 it won't be long. You good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t won't be long. 아닌가?
1: No. So 이게 보시면 it won't be long till 이게 until.
0: Until. It won't be long.
1: 까지.
0: So
1: it won't be long. Oops, undo. It won't be long until.
0: Until.
1: So anything you want to say, you have to say it won't be long until we go on holiday.
0: 아.
1: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뭐뭐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0: 아.
1: 그래서 여행 가는 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0: 아하.
1: 오. 유학까지 휴가 가는 게 뭐.
0: It won't be long until
1: It won't be long until your new song is released.
0: It won't be long until my song release.
1: Yeah. There you go. Because it's
0: Power
1: Night tomorrow. It won't be long until
0: TJ's
1: song is released.
0: It won't be long until I study English.
1: You study English now.
0: Now, 맞아요.
1: It won't be long. Thank 탈락. 네. It won't be long until I'm great at English.
0: Great at English. Yeah.
1: Yeah.
0: Thank you.
1: Perfect.

0: 관한 이야기예요. 감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뭔가 일상이 많은 일들을 해서 그런지 감정이 되게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둘 중에 너무 폭이 밖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목이 BPM 77이거든요. 그 템포의 거의 중간 정도인데 빠른 노래도 아니고 느린 노래도 아닌 중간 템포의 노래인데 그런 이런 템포처럼 감정을 중간으로 모아서 좀 편안한 파도처럼 살아가자 뭐 이런 노래입니다.
1: 10초만 좀 프리뷰.
0: 아 10초?
1: 10초 프리뷰 안 될까요?
0: 풀송?
1: 풀송
0: 지금?
1: 풀송 가능하세요?
0: 아니요 풀송. 풀송은 BPM 77 여기다 맞춰 빠빠 느리지도 근데 빠르지도 않게 여기서 멈춰 빠빠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봐 뭐 이런 노래예요.
1: I love it. 네,
0: 이 중간에 뭔가 화음들이 많은데
1: 네.
0: 또 음원이네 나오면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좋겠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내일 12시 여러분 기대 많이 하세요.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So tomorrow lunchtime 12 o'clock 딱 12시 TJ's new song will be released.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0: 모든 음악 나오는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어요.
1: 오케이.
0: 뭐 멜론 아니면 뭐 벅스 아이튠스 다 들을 수 있어요.
1: 네. 오케이. 앞으로 우리는 브랜드 얘기하지 말자.
0: 아 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전화기에 그냥 치면 다
1: 네.
0: 나옵니다.
1: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 찾아보세요.
0: 예.
1: 네,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부산 그룹으로 아니면
0: 제 솔로로.
1: 아,
0: 네
1: 아,
0: 그렇습니다.
1: 오케이
0: 네.
1: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0: 네.
1: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우리 네. 두 번째 곡 좀 부탁할게요.
0: 네. 다음 노래는 여름밤에 어울리는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1: 나이스.

0: 티지 씨. 예. 대박 좋았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우리 고수님이 이렇게 유튜브 채트에서 이렇게 야구 하이라이트에 티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1: 이게 무슨 말이죠?
0: 어떤 야구 하이라이트 지난주에 야구 보러

0: 가신 것 같습니다.
1: 어?
0: 야구?
1: 아 아닌데?
0: 아닌데?
1: 예. 아? 저랑 비슷한 분을 보셨나 봐요.
0: 어?
1: 예.
0: 고수님 와그라노 너무 재밌어요.
1: 예. 아, 네,
0: 아나 네. we've got 사랑도님 생 와우 DJ. Listen, thank you very much. Good job on your English and looking forward to hearing your song when it's released tomorrow. Mm. And we'll see you next week. 네, 다음에
1: yeah.
0: 뵙겠습니다.
1: See you next week.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Okay, let me play you a song. This is Dreaming by Small Pools.

하십니다. 왕 작가님,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let me read this. It just popped away from my eyeballs. Here we go. 네,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전 극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운 거 참기 예를 들어 7월 첫 주 오리털 파카 입고 no that's crazy 오리털 파카 입고 금정산으로기 이런 거 한번 하시면 no matter how hot it is it's cool 이게는 맞는 말이지만 이게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 박 PD는 진짜 심하게 하지 말라고 주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여러분은 볼 수가 없지만 보실 수가 없지만 이게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박 PD 걱정하지 마세요. 황 작가님 재밌게 하는 거예요. Just kidding입니다. Just kidding. 베니님, if you want to ease your electric bills, open up your electric fan. Have some bingsu. Ding dong ding. Lee Se-young님, I try to only use aircon in the afternoon, but recently started using it at night too as the heat was making me slightly giddy. Song request, Lofi. Yeah, the heat, it makes me feel itchy. You know, it makes me feel like 너무 답답하고, you know? I'm okay. These days, I just 더위 타요. But if I'm in the heat, but not in the sun, I'm okay. If I'm in the sun, I feel less happy. But heat and no sun is okay. 상윤 김님, I turn on the fan, sip on iced coffee, try not to use the AC as much as I can. 0311님 texting in. I tend to use the aircon too much because I get too hot and it makes me too angry. So I feel bad, but I try to do other things so I don't make too much global warming. That's it, right? That's the point. I think you need to, you got to have balance. Take the good with the bad, and that's all you can do, right? That's all you can do. Let me open up here again. I've just lost my messages. They've just popped off. Hang on. We've got 2053 name texting in. 여기 이거 왜 몬순 시즌에 비가 많이 오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무작정 몬순 시즌이라 비가 많이 오더라니 왜 그래요? 이게 아직 얘기예요? Why are you laughing? Is it why? Yeah. Because it's monsoon season. It's like we were asking that. 나한테 어려운 거는 sentence, if the sentence doesn't have like a front and back clause and if it's not like a structured sentence, if it's like a stream of consciousness sentence in Korean, it's hard for me. So yes, 2053님, 2053번님,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but saying it rains a lot because it's monsoon season, we were using it as an example of English. We would say, why is it so rainy? Because it's monsoon season. 그래서 그냥 example English, 예시.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Monsoon season이 과학적으로 어떤지 나도 몰라요. 그냥 비가 많이 오는. Okay?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We've got also Danny Lee님. Department store, city hall, big mart. So on very good places for a cool day hanging out shopping together. 3 or 4 hours a day in a regular summer day, but on a hot day, I would let it work all day long. Danny Lee님, oh my gosh. 마차차님 씨는 저는 가족과 같이 사는데 세 명이 다 모일 때 거실 에어컨을 틀어요. 오, 좋아요.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선풍기로 버팁니다. 맞아요. 우리도 우리 집에서 다 같은 그 특히 너무 더울 때 같은 방에 자고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자, 오늘 커피는 내가 사니까 아무거나 먹어요.
1: 와, 부장님 최고. 그러면 저는 아몬드 카라멜 오트 브라운 초콜라떼 휘핑크림 가득, 그리고 쿠키. 쿠키도 먹어도 되는 거죠?
2: 당연하죠. 또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시켰어요. 그래요, 그래. 얼마죠? How much?
1: Let's see, you've ordered a total of 15 drinks, so with this and that included, the total comes to 10만 5천 8백 원.
2: 10만 5천 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밥을 살걸. 국밥이 훨씬 쌌겠네.
1: 부장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는 사무실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최고!
2: 그래요, 여러분 얼른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플리즈.
1: Oh, I'm sorry, but we don't offer any discounts. Will you be paying in card or in cash?
2: 아유, 빡빡하시네요. 그 뭐 저기 요 앞에 찜질방이랑 제휴하고 뭐 그런 할인 없어요? 사우나 디스카운트?
1: What on earth are you talking about? Are you going to pay in cash or by card?
2: 아, 오퍼의 멤버십은 현금만 된다, 이 말인가? 계좌이체는 어때요? Money moving okay?
1: I really can't communicate with you today. Just pay 10만 원. Will that do?
2: 통했네. K인심 가지고 계시네요. Okay, thank you. 아, 진짜 커피 한 잔 먹기 진짜 힘드네. 이제 앞으로는 밥만 사야지. 커피값이 이리 비쌀 줄은 몰랐네. 비싸요, 비싸. 오늘 배워볼 표현, 멤버십 할인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1: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1: 멤버에게 특별한 할인을 해주는 멤버십 할인은 membership discount라고 하는데요. 올스타 멤버십이 있다면 15% 할인됩니다. You can get 15% off with an all-star membership. 특별한 멤버십 할인이 없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멤버십 할인이 되나요?
1: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4: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 Kukb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ung.
0: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5: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3:00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말 두 마리인 줄 알았잖아. 아니, 민지민 그거 아니에요? 민지민은 뭘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머리 덜 가지고 살지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3: 맞아요. You know, these days, people aren't asking, what should I add to my life? Instead, they're asking, what can I let go of? Many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simplifying their lives by letting go of what they don't need.
2: 아, 그렇다면 우리 부스타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 삶에서 없어도 괜찮은 건 뭘까? 뭐 어쨌든 다 빼더라도 부기는 꼭 있어야겠죠?
3: 올스타도 꼭 있어야겠죠?
2: 그럼 여러분의 히브닝 영어 친구
3: 올스타잉은 지금 출발합니다!
2: 버리는 거 저 줘요. 헬로우 헬로우 부자 여러분들! 웨이리스터 맥시멈 리스트 모든 물건을 주워담는 갈매기 포기입니다!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usician and welcome to All Star
2: English.
3: That's right. It's Monday. We have Boogie in the house.
2: Yo, Boogie.
3: Boogie, hi.
2: Oh, 오랜만입니다.
3: How are you?
2: Oh, I'm good.
3: Boogie, 뭐 이마에 뭐가 붙어 있는데 괜찮아요?
2: 아, 저기 이제 휴가 휴양지 갔다가 한 마리 잡아왔어요.
3: 한 마리 잡아왔어요.
2: 아, 그쵸.
3: 네, 그러면. 그럼 앵무새는 부기한테 여러분 지금 부기 이마에 앵무새가 하나 붙여 있거든요.
2: 아 그럼 보이나요? 짜잔.
3: 네.
2: 기록.
3: 그럼 부기한테는 친구죠. 뭐 기생충 이런 건 아니죠?
2: 친구면서 나 이제 뭐 동반자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3: 귀엽다.
2: 얼마 전에 여기 일본 배 타면서
3: 네.
2: 왜 잭 스페로우가 그렇게 걷는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더라고. 약간 휘청휘청하면서.
3: 맞아요.
2: 바다가 나를 부른다.
3: 아이고 부기도 제대로 일단 여름 뭐 경험하고 나는 언제 가지?
2: 이 선배.
3: 네.
2: 나 일하러 갔던 거야. 놀러 갔던 거 아니야.
3: 아 그래도 가긴 갔잖아.
2: 진짜 일본에 4시간 있다가 거의 타이머택으로 이게 간 건지 모르겠어요 민 선배.
3: 아 그리고 안 간 거보다 간 게 난 것 같아요.
2: 그럼요.
3: 일하러 가더라도. 네.
2: 안 가니만 못 하겠는. 뭐 그래도 갔다 왔으니까.
3: 네.
2: 좋잖아.
3: 부럽습니다. 여러분 해피 Monday입니다.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and a big hello to everybody watching on the tube.

0: 여러분 반갑습니다. Happy Happy Monday.
1: 민정배. 네. 뭔가 평소보다 이렇게 들떠 있는 느낌인데 뭐 좋은 일 있었어요?
0: 저요?
1: 어디?
0: 아, 뭐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Happy 민수 아닙니까? All the time.
1: 그래요? 조금 뭔가 다른데.
0: 아니요. 일단 뭐 부위가 이렇게 여러분 부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 주말에
1: 어디?
0: 가족들이랑 백화점에서
1: 백화점에서
0: 점심 먹으러 갔는데.
1: 갔는데.
0: 청취자분 한 명이에요.
1: 어?
0: BFM이다! 라고
1: 오,
0: 이렇게.
1: 보기다!
0: 아니, BFM이다.
1: 아, BFM이다.
0: 거긴 없었잖아, 거기. 제가
1: 아, 그때 있었잖아. 저는 없었죠.
0: 그래서 청취한 명이, 어, BFM 부산영어 방송 아니세요? 라고 하면서, 어, 네, 맞습니다. 저는 엄청 화장실 급해서 막 인상 쓰면서 막 갖고 있었는데,
1: 오!
0: 어, 청취하여? 라고 하니까 밝으면서 이제 사회생활 아, 웃으면서,
1: 그치, 그치, 그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어, 속사정도 모르고 말이야.
0: 네. 어, 근데 우리 방송, All-Star English. 타이틀 이름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1: 아 진짜요? 혹시 민선배 다른 사람 체크한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부산 영화 방송이라고 했어요.
1: 어, 그럼 맞는데.
0: 네. 그래서 일단 인사하고 뭐 아이랑 같이 있어서 아이랑 사진도 찍고 일단 오늘 방송 생방송 들어와서 사진도 올려주고.
1: 진짜?
0: 네. 생방송 때 인사하겠다 했는데.
1: 진짜 그럼 지금 뭐 어디 너튜브로 오시나?
0: 모르겠어요. 카카오톡으로 보낼 건지. 일단 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한 시간 동안 올지 않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단 뭐 기분이 좋네요. 네, 일단 부산 영화 방송 특히 올스타 이렇게 어, 더 알려지니까.
1: 그럼.
0: 네. 어 근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낙준님 질문이 왔습니다.
1: 아 먼저 먼저 먼저.
0: 앵무새 친구 이름이 뭐야?라고 어, 하는데.
1: 저 이 친구도 저기 외국물을 먹어가지고.
0: 네.
1: 그 부패럿입니다.
0: 뭐 부패?
1: 패럿.
0: 아 패럿.
1: 패럿인데 네. 제 성을 줬어요.
0: 아 부패럿. 네, 아 부시네요 부시.
1: 그쵸 그쵸.
0: 어디 부십니까?
1: 아 제가 줬으니까 부산 부시죠.
0: 좋아요. 자 여러분, it turns out that a lot of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choosing to simplify their lives. 이 simplify 단어 to make simple. 이잖아요.
1: Simple.
0: 네. And not just by owning fewer things, but they're actually letting go of things they don't really need. 이 minimum life가 minimal life가 유행인 줄 뭐 이렇게 줄만 알았는데요, 여러분.
1: 뭐지?
0: 근데 이제는 이게 물건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소비까지 비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1: 진짜?
0: 네.
1: 근데 언제부터 minimal life가 유행했어요? 저는 한 번도 미니멀 라이프를 가진 적이 없네.
0: 그렇죠. 이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1: 그쵸.
0: 네, 이 맥시멈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미니멈 라이프를 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1: 어 그래요?
0: 네.
1: 어, 그게 유행, 저 나름 유행이 민감한데 유일하게 저를 피해간 유행이 미니멈 라이프가 아닌가. 아 근데 또 이게 물어봤더니 실제로 2030 세대들한테 내 삶에 굳이 없어야 되는 것 이거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0: 네.
1: 이게 남녀가 조금 다른 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0: 어, 그래요?
1: 일단 여성분들은
0: 서로 말한 거 아니죠?
1: 뭐가요?
0: 이렇게 서로 말한 거 아니죠?
1: 아, 너 이렇게. 아, 어. 어, 그랬으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0: 네네네. 어, 여성들은요?
1: 여성들은 그 자기 명의로 된 자동차나 연애가 꼭 필수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0: 오, interesting.
1: 그쵸?
0: Car or 뭐 boyfriend 필요 없다.
1: 어.
0: Now. Men in their 20s and 30s said that they could live without things like marriage, having children, forced social connections, and show-off spending. 자, 2030 남성들은요, 결혼이나 출산, 억지 인맥.
1: 어.
0: 난 진짜 억지 인맥을 진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1: 맞아.
0: 네. 그리고 과실을 위한 소비가 없애도 괜찮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 오. 아니 왜 민선배 한때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딱 가가지고 삐빅 당신의 가치는 자동차가 대신 말해줍니다.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막.
0: 아 네 맞아.
1: 맞아. 이렇게 회식 갈 때 약간
0: 네.
1: 부릉부릉을 해가지고 삐빅 이러면서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0: 맞아.
1: 따라다 이런 거 막 광고도 하고 있었는데.
0: 나 유튜브 이거 봤어. 맞아.
1: 그쵸. 먼저 알죠.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게 약간 성공한 삶의 어떤 지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0: 네.
1: 와 근데 이제는 뭐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괜찮은 선택이기도 하고
0: 네.
1: 억지 인맥 말했던 것처럼 그치 내가 정말 필요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잡아도 아무리 밀어내도 내 옆에 있어주지 않을까.
0: 오.
1: 그쵸.
0: 북이 오랜만에 이렇게 의미 있는 말 한다.
1: 어, 제가 100번 중에 한 번 나오는데 오늘 100번이 뒤에 또 좋은 말 하겠습니다.
0: 어, 진짜 완전 감동을 주는 사람은.
1: 그럼. 그래서 민섭이가 아니다 밀어내도 옆에 있잖아.
0: 아, 근데 아까 뭐지 20대, 30대 남성들을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때 막 안 그래 뭐 여성분들도 이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1: 어, 네.
0: 조동님이 난데?
1: 아, 난데.
0: 난데?
1: 한데!
2: 난데?
1: 보기는 필요하죠.
0: 일단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아. 네. Well, it's not that they've given up on happiness. 어, 왜냐면 뭐 결혼? 오케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차? 뭐 명예, 돈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행복을 포기하는 건가?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1: 오.
0: They've just gotten incredibly smart about protecting their own energy. So when you let go of something that you don't need, you make room for what truly matters. 이 비우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1: 오, 맞아 맞아.
0: 네. 그래서 언제? 보기. 뭐 그리고 우리 부스타분들 내 삶에 이건 뭐 굳이 뭐 필요 뭐 굳이 필요할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1: 내 삶에 굳이 필요 없다 이런 것들? 비 오면서 보이는 것들? 일단은 제가 차 운전부터 차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아,
1: 저에게 맞는 차가 없습니다.
0: 근데 부기는 타야 되잖아요.
1: 그쵸. 그럼 필요하네. 그러면은 사실 약간 조금 민망스럽긴 한데 민선배.
0: 네.
1: 저에게 정말 필요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0: 뭔데요?
1: 저는 옷이 필요 없어요.
0: 아 맞아요. 근데 옷은 맨날 입고 와요 요즘엔.
1: 아 이게 뭔가 뭐랄까?
0: 우리 OG 부스타들 이거 OG. 그 완전 오리지널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1: 오리지널.
0: 네. 같이 있었던 우리 부스타 분들
1: 그쵸
0: 부기 처음 나왔을 때 옷 그냥 아예 안 입고 나왔잖아요. 부기 did the show naked.
1: 미세미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0: 네
1: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끄러워서 입고 오잖아.
0: 그쵸
1: 부기 자꾸 올 때마다 부기 오늘도 알몸이네 이러니까 뭔가 이상해.
0: 그쵸 근데 부기 요즘 이렇게 막 날개도 들 때 이거 뭐 뭐지 부기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armpit 아니고 wingpit죠.
1: 아니 근데
0: wingpit도 cover 안 하고
1: wingpit.
0: 네.
1: 아
0: 그래서 그럴 때 부기가 그립습니다.
1: 아 그래 부럽다고요? 어떻게
0: 그립다고요? I miss 부기.
1: 벗고 시작하나요? 이거 막 이상이지 나.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민선배.
0: 뭐요?
1: 일단 나는 귀여운 게 포인트니까 뭐 다이어트가 필요 없단 말이지. 그러면 운동도 필요 없는 것 같고.
0: 운동 필요 없으면.
1: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나 이제 다 이렇게 이동해주고 하니까 이제 굳이 안 날아도 될 것 같아.
0: 네.
1: 나는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0: 나는 거 필요 그럼 날개도 필요 없잖아요.
1: 아 그래도 있어야지 날개도. 그래 이렇게 뭐 이렇게 주워 먹고 하잖아.
0: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보다 여러분 if you find things in your life that maybe I'd be okay without this. 이런 걸 꼭 버려라.
1: 버리라
0: 아니고요. We're not saying throw things away, but you know, to I guess take a second to look back. 좀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맞아. 이게 사람을 필요로 할 때도
0: 네.
1: 뭔가 나 스스로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이 하면 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 없어서 안 되면 이렇게 외로워하잖아. 그러면 이 만남이 또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0: 맞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이 억지 관계 있잖아요.
1: 맞죠.
0: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엄마 아빠가 막 억지 관계 걔랑 빨리 친해 뭐 같이 뭐 놀아봐라고 이런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1: 아 진짜?
0: 네, 뭐 그렇게 통해 지금까지 베스트 프렌드들도 만나긴 하긴 했는데.
1: 약간 네.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돼.
0: 맞아요. 지금도 이제 와이프랑도 일단 우리 뭐 내 친구 안 그래 뭐 자기 뭐 가족들 좀 이렇게 만나자라고 하는데 뭐 가족들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오버하게 만나는 거 이 억지 관계. This forced relationship, this forced connections, right?
1: 맞아.
0: I could do a little without.
1: 흘러가듯이 만나야지.
0: 자, real quick. 그거 없어도 살아. 뭐 굳이 필요 없어. 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그거 없어도 살아.
0: 네.
1: 뭔가 어렵다. 그거 없어도 살아.
0: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can live without it.
1: I can live without it.
0: 그렇죠.
1: without 필요 없다.
0: 그쵸,
1: 없어도 된다.
0: 그거 없이 살 수 있다. 네. I can live without it.
1: 엄청 약간 직역 같은 느낌이네요.
0: 그리고 그건 필수가 아니야. It's not a must.
1: 네. It's not a must.
0: It's not a must.
1: It's not a must.
0: 이 must가 무조건 필수 뜻이잖아요.
1: 필수.
0: 그러면 아니다. It's not a must라고 하죠.
1: 부기 네. is a must.
0: 부기. 부기 is a must. Only on Mondays. Only on Mondays between 6:08 to 6:56.
1: 월요일 발표시간 이게 무슨 상대되는 말이야.
0: 월요일 6시 8분부터 6시 56분까지만 보기 is a must.
1: 뭐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필요한 게 어디야. 만족해.
0: 그러면 필수가 아니면요. 뭐 선택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다.
1: 맞아.
0: 네. 선택 과목일 뿐이야. It's optional.
1: It's optional.
0: It's optional. 이름이다.
1: 근데 민선배 선택이 또 초이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초이스를 넣어서도 말이 돼요?
0: 그렇죠. 뭐 it's a choice.
1: It's a choice.
0: Or it's up to you. 자, 뭐 본인의 뭐 선택입니다.
1: 오.
0: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 Up 네. To you.
0: 근데 여러분 초이스 있는 것도 좋고 뭐 굳이 필요 없으면 내 라이프에서 잘라내는 것도 좋긴 좋은데 올스타는 절대 무조건입니다.
1: 아 근데 미세는 그것도 있어.
0: 뭐요?
1: 이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또 이렇게 막 떼어낼 필요 없는 것 같아.
0: 그쵸.
1: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막 적을 만들고 할 필요 없는 거야.
0: 맞아요, 여러분. Once again,
1: 그치, 먼저 해줘, 먼저
0: we're not
1: 해줘.
0: telling you to cut everything out 맞아. that you don't need in your life, 어, okay? 일단. But it's just, you know, maybe take some time to like reflect a little
1: 그러니까.
0: bit. Okay? 자, 여러분, Boogie in the House. Time for a Boogie Quiz!
1: Boogie Quiz!
0: 기록!
1: 비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친구가 화장품이나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입이 마른 대로 추천할 때 막 그러잖아요. 어, 참 미선배 나 믿고 진짜 그거 써봐. 진짜 완전 강추야.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이 되나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자 한국말 말했던 거 영어로 I can't live without it. 우리 이거 가르쳐줬잖아요.
1: 맞아. I can't live without it.
0: 이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1: 또 있었어?
0: A. I sing about it. B. I stand by it. 응? Or C, I swear by it. 네, I sing about it, I stand by it, or I swear by it.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보내주세요.
0: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날씨 요정.
0: 왜요?
1: 왜 긴장해요?
0: 잠시만요. 왜?
1: 나랑 월요일마다 긴장하는 것 같은 날씨 요정.
0: 어, 맞아요. 정답.
1: 날씨 요정. 네. 아니, 날이 덥다고 요즘에 날개 떼어놓고 오는 거예요?
0: 네, 요즘 날씨 요정은
1: 그러니까
0: 여의자리 누구 앉아있든
1: 날씨 요정 대충 요정한테 대충 요정
0: 맨날 긴장입니다. 그 날개가 좀 보수 중이거든요.
1: 네. 보수 중이라고요?
0: 네, 보수 중이어가지고
1: 수리가 되는 거였어요?
0: 네,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리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양해 조금 부탁드리고 근데 우선은 오늘 날씨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except around lunchtime it was pretty comfortable. 점심시간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조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저요?
0: 네.
1: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오전에는 엄청 맑아가지고 그 시야거리가 엄청 멀리까지
0: 보이더라고.
1: 선명하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오늘은 보니까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 와. 진짜?
0: 네 30도였어요.
1: 오우.
0: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떠할지 알아볼 텐데
1: 내려줘.
0: 내일은요 오늘보다 even more comfortable. 아 오늘보다 한층 낫겠습니다. 내일의 기온인데요 will be low of 19 degrees and high of 29 degrees.
1: 오.
0: 근데 온도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라고
1: 그러니까.
0: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체감이 왜 다르냐면 clouds will cover the sky all day. 그래서 하늘에 이제 구름이 조금 많이 끼게 써서 괜찮을 거예요.
1: 근데 나 그럼 우울한데.
0: 왜요?
1: 날씨 체감은 유지하고 구름은 없애줘요.
0: 그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1: 나 그러면 글루미하단 말이야.
0: 오케이 알겠어요. 그 덥다고 뭐라 하지 마요.
1: 와, 안돼 더우면 안 돼.
0: 방금 북이 영어 썼어요. 나 글루미하단 말이야.
1: 그럼 화면책이 써줘야지.
0: 네네. 계속 할까요?
1: 네네네. 좋아, 진행시켜.
0: 오케이. 자,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요.
1: 어?
0: Take it easy인데 이 뜻이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는 뜻인데 It's going to be warm tomorrow, so take it easy. 내일도 따뜻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유롭게 보내. 이런 식으로 조금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 우리 날씨 좀 맨날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take it easy 하잖아요.
0: 진정하시고요.
1: 네.
0: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1: Yo!
0: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1: Yeah. 네, 저기 난 저기 언제 가봐요? 나도 가보고 싶다.
0: 날아갈 수 있지 않나요?
1: 뭐라고요?
0: 여러분,
1: 엘베 탈 수 있네요.
0: 날씨 요정이 이렇게 열심히 날씨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2: 네네네.
0: 유저님, 연우님, 프사 바꾸셨나요?
1: 누가
0: 지금 서로끼리 지금 프사 바꿨다고 그게
2: 방송에
0: 중요합니다.
2: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0: 근데 요정우에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날씨 요정 모시는 건가요?
2: 뭐라고요?
0: 왜 날씨 요정 모시는 건가요?
1: 모시는 거냐고.
0: 왜 모시는 건지. 날씨 요정이 그냥 혼자 찾아온 거 아닌가요?
2: I didn't get it.
0: 혼자 찾아온 거 맞죠?
1: 빠이
0: 이분 문 닫아줍시다 이거.

0: 분위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위
1: 렛츠고!
0: 이거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 미정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져보자고 북이.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우리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팔로우 미 렛츠고.

0: BTS.
1: Boogie!
0: Let's go!
1: Ayo, ayo! 부산이 스토키드로 만든 것이오! 헛다! 클루루루룸을 대체를 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에 클루루루룸을 성장전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보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스 메이커 시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시츄에이션 잉글리시 10쭉.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예도 풀 세팅.
1: 컬처 디피컬트.
0: 올스타 엔터테인먼트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는 거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네. 근데 일단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1: 아, 진짜?
0: 네.
1: 그분 오셨나?
0: 일단 우리 조둥님한테.
1: 아 조둥님 조둥님.
0: 아주 네. 문자가 따뜻한 문자가 나왔습니다.
1: 뭐야?
0: 더워 죽겠는데 스튜디오 시원해서 긴팔 입는 거 킹 받습니다.
1: 그게 무슨 말이죠?
0: 저 이거 리넨입니다. 이 리넨이고요. 두둥님 저 방송 여기 스튜디오 더워서 지금 선풍기.
1: 맞아.
0: 부기도 선풍기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민선배 바지 쇼팬츠예요.
0: 저 반 다리 올리기 좀 그래요. 반바지. 네.
1: 그럼. 나도 상의 입고 하의 안 입었잖아.
0: 네. 아 부스타가 보기에 저를 챙겨주는 건가? 아 민수 더워 보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아 그런 건가?
0: 네네네. 아 근데 조준님 더우시죠? 아, 오늘 날씨도 이제 장마 기간 전이죠? 아직 장마 온 건 아니죠?
1: 약간 뭔가 오늘 날씨가 네. 좀 떴을 때는 장마가 오나 싶긴 하더라고요.
0: 네. 최근에 뭐 알기로는 I think the cold front in Jeju or something? 제주에 장마가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1: 진짜?
0: 그 양양에 부산 좀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는데 이제 일단 장마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워요.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1: 화이팅!
0: 합시다.
1: 화이팅!
0: 자, 부기의 오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1: 리액션 영어만 알면 형은 레벨 업!
0: 이거 좋다.
1: 괜찮으세요?
0: 이미 좀 시작 좋다.
1: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0: 네네네네.
1: 이거 뭐 갈 뻔했네. 아니 미선배.
0: 네네네.
1: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좀 찾아냈거든요. 뭔지 아세요?
0: 공통점? A huge vocabulary bank?
1: 뭐라고요?
0: 아 원고대로 했잖아.
1: 나는 선배. 원고대로 한 거를 떠나서 너무 네. 뭐라고 huge vocabulary bank. 네. 약간 좀.
0: A huge vocabulary bank. 여러분 huge 엄청 큰 vocabulary
1: 엄청
0: 단어.
1: 큰.
0: Bank 뭐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은행. 네. 그거 필요하면 뭐 그 정도 있으면 뭐. 공통점이 아닙니까?
1: 아니 뭐 이게 단어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 기본적인 기본이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이 언어학자들이 당황했네. 뭐 기본이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대요.
0: 그래요?
1: 바로 이 티켓에 가야 되잖아. 리액션. 그럼 난리도 아니야. 그럼.
0: 이런 리액션 이런 거
1: 미소가 내 방금 살짝 오늘 양치 안 하고 있죠.
0: 아니야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1: 아 그런 거죠?
0: 국이 말하는 거 거기에 뭐 그거 하는 거 아니고 네 이런 거 말이죠라고 보여줬던
1: 좋아요.
0: 겁니다.
1: 복수한다 진짜. 두고 보자.
0: Now in English.
1: 와우!
0: 국이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리액션해요? In English, conversations are all about reacting. 이제 여기서 해야 됩니다.
1: 와우! Yeah.
0: And it's not just about talking, okay? So it's like a game of tennis. You have to hit the ball back. 이거 rally 해야 되잖아요.
1: 맞아.
0: 네. 이게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 Yep.
0: 네. That's why you hear so many reaction phrases on American or English TV shows. Good reactions make people enjoy talking to you and make your English sound much more like, I guess, a native speaker.
1: 이런 거요. 맞아.
0: 근데 영어로.
1: Right. 오케이. 근데 민재민 듣기로는 네. 오케이 너무 이렇게 여러 번 해도 약간 좋은 뜻으로 읽히지 않는다고 듣긴 했거든요.
0: 맞아요. 아 이렇게 처음으로 깨닫는 거 아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들을 수 있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1: 귀찮았는데 질릴 수 있구나.
0: 네 맞아요.
1: 아 그러니까 미즈미 말처럼 이 리액션이 좋으면은 뭐 테니스나 탁구하는 것처럼 이 티키타카 이게 잘 되는 거겠네요.
0: 맞아요. 이게 영어로 back and forth라고 하죠.
1: Back and forth.
0: Back and forth.
1: 어 티키타카가 더 마음에 드는 걸. 아우진 아우진. 아무튼 이 리액션 영어 표현 있잖아요, 민 선배.
0: 네.
1: 몇 가지냐면은 이 다섯 개만 제대로 알아도 이 로봇처럼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보다 이 영어 실력이 한 10배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0: 오, I agree.
1: 그쵸, 그쵸, 그쵸.
0: I agree.
1: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민 선배. 여행 가거나 했을 때 죽이면 안 된다고. 마지막. Uh-huh. Yes. 이거는 약간 다. 다 영어 잘해 보인다고.
0: 아, 맞아요. 근데 yes. I think you're right. So, Boogie, I know, you know, you're already a professional when it comes to Korean reactions. But today we're going to learn some English reactions. So with more international visitors coming to Busan, so Boogie and our listeners, you guys have plenty of chances to use these reactions. 그래서 오늘은 우리 Boogie 영어 리액션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아시겠죠?
1: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네. 자, 먼저 Boogie. 감탄할 때 한국말로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죠?
1: 감탄할 때 뭐 제가 만약에 와! 헐! 대박! 진짜야? 말도 안 돼! 오마이갓! 이거 실합니까? 아우! 야르! 와우! 찢었다! 뭐 이런 식의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0: 어, 귀 아파.
1: 왜요? 왜요? 왜요?
0: 맞아요. 좋아요. 어, 근데 요즘 저 오늘 일단 뭐 오늘 학생들이랑 수업하니까 요즘 그거 있대요. 아 뭐였더라? 그 거제도 그거 뭐였더라?
1: 아 거제 야호
0: 맞아 이거 있대요.
1: 내 포인트가 코스를 내면서 약간 귀찮은 듯하게 소리 내야 돼요.
0: 맞아요. 근데 영어에도 감탄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 상황극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듣고 맞춰주세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Give it to me quiz.
1: 목에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0: 보기
1: 하이
0: Wait, aren't you supposed to be on vacation? 너 휴가 안 가? Wait, what happened to the studio? 이거 다 뭐야 여기 있는 거 지금?
1: 아, 민선배 나 매우 베리 베리 비지해서 휴가 못 가. 대신에 하와이 스타일로 이 데코레이션을 좀 했지. 어쨌든 이 조개 껍질도 있고 하와이 이게 꽃목걸이도 있고 야주시만 왔고 내 친구 부패럴도 있고.
0: 아 그래도 좀 느낌 있다.
1: 그죠?
0: I know what you mean though. No vacation for me too. 오케이. So look at this. Seashells, palm trees, flower lace. It's beach vacation.
1: 야.
0: 아니야. 야호 이거야.
1: 야호.
0: 야호.
1: 민수 야호.
0: 야호. 네. 자 여러분, 자 마지막 문장에 완전 휴양지 감성이네 그 뜻을 말하는 거거든. 제가 자 이 의미를 리액션 영어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초이스가 세 개 나옵니다. 자 A, it's giving beach vacation. B,

0: it's buffering beach vacation.
1: Buffering?
0: Or it's C, it's downloading beach vacation. 자, 보기.
1: 근데 민선배.
0: 네.
1: 일단 느낌으로 봤을 때는 keeping buffering, downloading이잖아. buffering 약간 미 이런 게 버퍼링이잖아요, 민선배. 이거 맞죠?
0: 맞아요. 이거 인터넷 옛날 그 모뎀으로 인터넷 연결할 때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민선배.
0: 아, 민선배 아니고 이거
1: 방송사고죠, 방송사고. 다운로딩은 지금 이제 다운로드 받고 있는 중이니까 뭔가 이미 완벽한 느낌이잖아.
0: 맞아.
1: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나는 일단 느끼는 게 있긴 있거든요.
0: 네.
1: 바로 갑니까?
0: 갑시다.
1: 아, 진짜?
0: 네.
1: 오케이. 에이! It's giving beach vacation!
0: 맞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it's giving beach vacation 문법적으로 안 맞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표현 이게 처음일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사실 이 표현 it's giving beach vacation 완전 휴양지 감성이네. 이런 이게 뭐뭐 감성이다. 뭐뭐 느낌이다고 말할 때 최근 제가 볼 때 한 2년 전부터 이 표현을 이렇게 미국에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이거 언제 처음으로 들었냐면요.
1: 뭐지?
0: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매트갈라 있잖아요.
1: 매트갈라?
0: 매트갈라 그 뭐지 연예인들이 희한한 옷 입고 패션쇼 하면서 그 저녁 뭐 파티 이렇게 하러 가는 그 이벤트가 있거든요. 몰라요, 부기?
1: 그런 게 있어요?
0: 부기는 모르겠다.
1: 날 초대 안 해줬으니까 모르지.
0: 네, 거기서
1: 나 초대해 줘야지.
0: 아, 맞아.
1: 그럼 그런 거요.
0: 저는 텔레비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기 있는 호스트들이 연예인들 지나가면서 Oh, look at 뭐 Timothy Chalamet, he's giving 뭐 프라땡. Oh, look at 뭐 Kylie Jenner, she's giving 뭐 루이 부땡. 그래서 그런 감성이다, 프라땡 감성이다, 루이 부땡 감성이다. It's giving. 뭐 이런 감성을 보여주네요, 드리네요라고 이런 표현입니다.
1: 아, 근데 이게 약간 에이시아에서 검증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0: 이거 에이시아한테 뭐 내일 확인하세요.
1: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 또 약간 민숙이 그 위치가 있을 수도 이러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1: 이거 아니야?
0: 요즘에도 써요.
1: 진짜요?
0: 그래서 처음 이거 듣고 요즘 이렇게 말 왜냐면 그 말 꾸미는 방법 여러 개 있을 건데 꼭 it's giving을 써야 되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뭔가 네. 약간 그런 걸 그런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에서 giving이라고
0: 맞아요.
1: 그렇죠?
0: It's giving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1: 갑자기 온다.
0: 뭐뭐 바이브다. 뭐뭐뭐 재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 근데 뭐뭐 바이브도 영어잖아요.
0: 바이브는 영어죠.
1: 이게 또 콩글리시예요?
0: 아니요, 바이브. 예, 뭐 바이브도 똑같이 감성 느낌으로 똑같이 그쵸? 써요.
1: 아,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기빙을 쓴다.
0: 근데 우리가 쓰는 게 뭐뭐 바이브다. 근데 영어로는 뭐 it's got the vibe of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아, 다르구나.
0: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물어봐야겠죠.
1: 왜?
0: 그래서 뭐 완전 K-pop 아이돌 느낌인데. 뭐 Boogie, he's giving K-pop idol.
1: 요.
0: 네, 일단
1: 뿜 찢었다.
0: 네, 근데 진짜. 팔 너무 올리지 마세요.
1: 왜요?
0: 보이가 모자이크 처리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진짜. 자, now let's learn some English reactions for when you're amazed or maybe want to give somebody a huge compliment. 자, 이번에도 감탄하거나 놀라거나 극찬할 때 쓰는 영어 리액션을 배워볼 건데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황을 듣고 틀린 리액션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큐. 알라이트 부기, imagine this. 상상해보세요. You're auditioning for Superstar A. 지금 슈퍼스타 A 오디션장입니다. 부기, give us a few seconds of your best song. 부기 제일 자신 있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1: 언젠가

0: 그러니까 언제 끝나요? 어, 끝났죠. 어, 잘한다, 잘한다. Oh, and then you finish your song, and all the judges jump to their feet, giving you a standing ovation. 노래를 딱 불렀는데, 와, 심사위원들이 모두 길린 박수를 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1: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0: 근데 이 말하는 중에 which one does not fit? 네. 안 not 맞는 fit? 걸 골라주면 됩니다. Which one does not fit?
1: 오케이, 오케이.
0: 아, 두둥님 예? 라고 하는데.
1: 예?
0: 아, 잘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1: 예?
0: 잘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어. 제가. 제가 뭐를, 뭐, 길린 박수 많이 했어요?
1: 길린 박수요?
0: 길린 박수.
1: 길린 박수. 길린
0: 박수.
1: 길린 박수 말고.
0: 기름 박수라고 했나, 내가?
1: 약간 뭔가 이상하긴 했죠.
0: 아, 여러분 알아들었잖아요.
1: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0: 갑시다. 자, 부기가 이렇게 불렀으면 심사위원들이 일어서서 우와!
1: 그치, 그치, 그치, 그치.
0: 와! 자,
1: 박수대 부플라인이었습니다.
0: 이거 영어 리액션 3개 중에 여러분 틀린 것을 고르면 됩니다. 알겠죠?
1: 오!
0: A. Oh! You ate!
1: Oh!
0: B. Oh! You boiled it! You boiled it! Or C. Oh! That's wild! You killed it! 자, 3개 중에 틀린 것을 고르면 됩니다. 일단 북이 노래 부르고 북이 잘했어요. 오, 북이 좀 보컬 괜찮았는데.
1: 아, 그럼 그럼 그럼.
0: 오, 바이브레이션.
1: 저희 보컬 몇 번 배웠잖아요. 그 영방하면서. 오. 좀 들었지.
0: 우리랑 배웠어요? 아, 무슨 노래예요, 근데?
1: 이거 몰라? 뭐. 오, 진짜 다들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야. 오, 정말 진짜 못 놀겠다. 오, 정말 진짜 MG들 너무 힘들어 여기서.
0: 여러분, 이 노래 어떤 노래? 나 북이 말하지 마요. 여러분, 어. 어떤 노래인지 맞춰 보세요.
1: 진짜?
0: 진짜 아는 사람도 있나 보자.
1: 이거 요즘 챌린지도 많이 했는데 이거.
0: 아, 그래요? 어, 챌린지까지.
1: 이 그럼 가사가 얼마나 슬프다고.
0: 네네네.
1: 오, 진짜 우리 미래 PD들 알죠? 거봐, 거봐, 거봐. 나 젊은이들 알잖아. 오, 진짜.
0: 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
1: 어, 잠깐.
0: 억지로 바이브레이션만 넣고 하는데. 네, 일단 우리 뭐 물음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1: 물음표 많이 온다고요?
0: 네, 네코모에님이 엥?
1: 엥?
0: 예? 물음표 보내고요. 네, 일단 근데 노래 진짜 어떤 거예요?
1: 엠플라잉의
0: 네.
1: 플래시백.
0: 엠플라잉. 엠플라인 아니고 엠플라잉?
1: 엠플라잉.
0: 엠플라잉.
1: 그래서 내가 끝나고 플라잉이었습니다 했잖아요, 미선데.
0: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1: 그럼 그럼 그럼. 오, 진짜.
0: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노래 엄청 좋아. 다들 들어보세요. 강추합니다.
0: 근데 일단 잘 불렀어요. 그래서 A. You ate.
1: You ate.
0: B. You boiled it.
1: You boiled it.
0: Or C. That's wild. You killed it.
1: Yo, that's wild. You carried.
0: You killed it.
1: You killed it.
0: 네,입니다. 자, 세 개 중에 뭐가 누가 뭐를 잘했다. 와, 완전 찢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아닌 리액션을 골라주면 됩니다. 북이는 어떤 것 같아요?
1: 뭔가 세 개 다 느낌이 뭔가 좋거든요.
0: 네.
1: 뭔가 you ate 하니까 뭔가 야, 너 찢었다 이런 느낌이고.
0: 네.
1: 뭔가 that's wild, you killed it 이거는 야, 너 아주 거칠어, 그냥 죽여줬어.
0: 오케이.
1: 뭐 이런 느낌이고.
0: 근데 B는?
1: You boiled it. 야, 아주 그냥 여기를 그냥 벌벌 끓였어.
0: 벌벌 끓였다.
1: 그치, 그치.
0: 그래서
1: 정답 있나요? 어,
0: 정답은
1: 이거.
0: 있죠. 네.
1: 아, 근데 좋아, 네.
0: 조금 이 정답도 사람들이 조금 섞어서 보내주네요. 우리 혜경님은 C라고 보냈습니다.
1: C죠?
0: 네. 근데 데니님은 boiled it? B는
1: it?
0: 처음 들어봄이라고 했습니다.
1: 아,
0: 네. 근데 우리 Shine Kim Fitness님은 A가 아니네. You ate.
1: Oh my god.
0: 일단 ABC 다 나왔습니다.
1: 요.
0: 네. 여러분 일단 오늘 퀴즈는 brought to you by 임 작가님입니다.
1: 아~
0: 아시겠죠? 아, 근데 세 개 중에 진짜 어색한 거 하나 있어요.
1: 진짜 어색한 거?
0: 진짜 어색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실.
1: 진짜 어색하다고 하면 나는
0: 네.
1: 마음속 골랐어요.
0: 어, 진짜요?
1: 어, 그럼 그럼 그럼.
0: 네. 힌트 드리자면 라면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1: 라면?
0: 라면 만들 때
1: 어, 배고프다.
0: 물 갖고 뭐를 해야 돼요?
1: 물 갖고?
0: 네.
2: 먹어야지.
0: 뭐 물을 먹는 거 아니고 마시는 겁니다, 피디님.
1: 저는 네. 스포 먼저인데.
0: 그래서 그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1: 어허!
0: 네.
1: 뭐야, 너무 다 줬잖아.
0: 그렇죠. 그럼 북이 정답은요?
1: 정답은 바로 B. You boiled it.
0: 이게 틀린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1: 근데 약간 맞는 것도 같은데 약간
0: 아니야, 아니야.
1: 이 열기를 끌어오르겠다. 아, 이런 말 쓰잖아, 우리.
0: 그런 의미로
1: 한국말로.
0: 해석하면 다행이고 근데 100명 중에 99명 그렇게 해석 안 해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데이비님? 데니님?
0: 아니 데니엘리님.
1: 데니엘리님이 데니엘리님이
0: 아니 데니엘리님.
1: 데니엘
0: 북이 이분 맨날 들어와요. 공기 때도 맨날 들어옵니다.
1: 그런데 저한테는 채팅이 안 보여요. 데니님 죄송합니다. 민 선배 발음이 이상한 걸로 하겠습니다.
0: 어, 데니님 제 발음이 이상한 게 왜 본인이 이상한 겁니까?
1: 데니님 네. 예. 얘기했던 네. 끓는 거 이렇게 했던 게
0: 맞아요. 보여드 처음 듣는 뭐 표현입니다라고 했잖아요.
1: 맞아.
0: 보여드는요. 저는 요리만 할 때만 나오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진짜?
0: 그래서 A, you ate. You ate it 또 아닙니다. 뒤에 it 그냥 생략하고 여러분 you ate. You 완전 ate. 찢었다. 뭐 무대 진짜 좋았다.
1: 오, 진짜
0: 라고 말할 때 맞아요. You ate라고 합니다.
1: 민선배가 네. 민선배 표현이 좋아서 내가 맞춘 거야.
0: 그리고 북이 아까 that's wild라고 했잖아요. 네.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1: 아, 거칠다가 네. 아니라
0: 거칠.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면 근데 뭐 좋은 의미로

0: 사람들도 영어를 리액션 하는 건 처음이니까 조금 이렇게 처음 듣는 표현들도 나오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1: 어, 맞아 맞아 맞아.
0: But stick with us. 오늘 좀 여러 개 더 배울 겁니다. 알겠죠? 어,
1: now, 더 배워요?
0: Now, let's, 어, let's look at the opposite. 반대로 보겠습니다. Reactions that you use when you're shocked, annoyed, or you just can't believe what you heard. 자, 이번에 반대로 황당하거나 정색할 때 쓰는 리액션 영어를 배워볼 건데요. 보기 뭐 아는 거 있습니까?
1: 정세가 있거나
0: 네. 놀랄 때, 쇼크 받을 때.
1: 쇼크 받을 때?
0: 어.
1: 아우!
0: 좋아요. 이런 거보다 oh 조금 더 영어스러운 네. 어, 표현 배워볼 건데요. 자, 다음 짧은 상황극을 듣고 알맞은 리액션을 영어로 찾아주세요.
1: Oh,
0: 왜? Why?
1: 아, 지난주에 한국 대 남한 축구 봤어? 어떻게 미선배, I can't believe it. 나 나도 안 믿겨.
0: I know. With all the qualification scenarios, I stayed up all weekend watching every match. 경우의 수 때문에 주말 내내 모든 경기 다 봤잖아 내가.
1: 미선배, 나는 실망할까 봐 안 봤잖아. 그래, 미선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 이겼어? 기적이 일어났어? 네.
0: 아, 또 화나네. 자,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1: 선배,
0: 일단 화난 것을 표현하면 안 돼.
1: 월요일날 신나게 방송해야 되는데 작가님 어디 갔어?
0: 그렇죠.
1: 이런 기운이 쭉쭉 빠지게 만들어.
0: 나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뭐 축구 뭐지 사우스 아프리카 이 말 아까 끄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들으니까 화가 살짝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 작가님 어디 갔어요?
0: 자, 여기서 여러분, 네, 진짜 그런 상황에서 아, 여러분 이 목요일 생각하면서 여러분, which of these reactions does not fit? 여러분, 네 개 중에 틀린 반응을 고르면 됩니다.
1: 오, 반응이 세 개나 있어?
0: 네, 아, 네 개 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올바른 게 세 개니까.
0: 어, 맞아. 죄송해요. 자, A.
1: A.
0: I shouldn't have watched it. B. Oh, B for real. We lost. C. Oof. We're out. Or D. Bon appetit. We made it. 자, 여러분, 이 네 개 중에 정답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1: 선배, 나 이거 맞춰야 되는 거야. 나 맞추는 게 민망할 정도인데.
0: 아니, 우리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는데.
1: 나 조금 충격받았어. 너무 쉽게.
0: 여러분 표현을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1: 아~
0: 네,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1: 그런 거죠?
0: 네.
1: 아니면 함정인가? 약간 언빌리버블한 걸.
0: 우리 데닐리님, 낙지현이님, 우리 김혜경님, 우리 네코모에님, 네. 다 맞췄습니다.
1: 아,
0: 네.
1: 이거 바로 맞출 것 같아. 네,
0: 그냥 바로 갑시다. 시간 어차피 좀 이제 많이 없어서.
1: 좋아.
0: 자, 보기 정답은요?
1: 정답 바로 D. Bon appetit. We made it.
0: 네. 일단 Bon appetit.
1: Bon appetit 많이 들어봤는데.
0: 보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1: Bon appetit.
0: Bon appetit.
1: 뭐가 많이 들어봤는데.
0: 보기는 확실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내가 이거 먹고 나서. 하지 않나?
0: 먹는 거 관련된 건데 먹고 나서는 아니고요.
1: 그러면은 먹기 전인가?
0: 먹기 전.
1: 누가 이게 맛있겠다?
0: 불어입니다. French, François.
1: 아, 이게
0: 음식을 주면서 웨이터가 뭐 프랑스 가서 그죠? 파리 가서 벨리 가서 부기가 그 에스칼고 좋아해가지고 에스칼 나 뭐 특히 갈매기도 에스칼고 좋아할 거잖아요. 그쵸?
1: 아, 그래.
0: 딱 이렇게 접시 딱 앞에 놓고 모시에 부기.
1: 어.
0: Bon appetit.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분명히.
1: Bon appetit. 맛있게 드세요.
0: 맛있게 드세요 이런 느낌이겠죠.
1: 아.
0: 그래서 A, B, C는 아 진짜 뭐가 실망스럽고 or 쇼크 받을 때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A가 bro. 따라하세요. bro가 아니고 bro.
1: bro. 이런 느낌 아니에요. 실망이니까
0: 이 R 발음 아 북이 나랑 오래 했잖아 이제 R 발음 좀 냅시다.
1: 와
0: 방금 이 고양이 소리 하는데 bro 이거는요 bro의 brother 이렇게 줄여서 bro잖아요. 근데 bro는 할 때 그냥 누구 볼 때 hey bro라고 많이
1: hey, bro.
0: 하잖아요. 근데 이 bro는요 뭐가 조금 아 좀 안 좋은 상황에서 bro. 아, 좀 이런 느낌에.
1: Yeah.
0: bro라고 합니다. 네. 아, 근데 be for real. be for real 보기.
1: be for real.
0: 어, 좀 제발 좀 착착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1: 착착해라. 네.
0: 말도 안 돼. 제발 현실적으로 말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아니, 그런 줄 알았어.

0: 이 현실이야 이런 느낌 줄 알았어.
1: Be for real입니다. 그리고 C는 oof. 이 스펠링도 OOF입니다.
0: Oof.
1: Oof.
0: Oof.
1: 오, 아이고. Hook 이런 느낌이죠.
0: 아, 네. Hook.
1: Oof.
0: Oof.
1: 이렇게 합니다.
0: 오, 네. 민선배 oof. 이런 느낌이에요.
1: 왜 민선배 oof라고 했어 방금 근데?
0: 그... 넘어갈까요?
1: 넘어갈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배워볼 표현 하나 있는데 올스타의 부스타들 꼭 알아야 할 리액션 영어인데요.
0: 좋아, 좋아, 좋아.
1: 네, 부기 일단 웃어보세요.
0: 끼룩 끼룩 끼룩 끼룩 끼룩.
1: 자, 그런 거 말고 빵 터졌을 때 진짜 배꼽 빠지게 웃는 연기. 좋았어. 자, 이거 영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큐!
0: 갑자기요?
1: 어, 다시 해봐. 잠깐만. 아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멀려 멀려 멀려.
1: 네, 일단 원고대로 합시다. 왜 원고대로 안 해?
0: 깜짝이야. 아, 이거 죄송해요. 아, 순간 해봅시다 해가지고 나는 다른 곡을 한 번도 웃어보는 줄 알았어. 아, 일단 하나니까 하긴 하는데.
1: 네네.
0: 아이고, 나 죽네. 아, 진짜 배꼽이 없지 마. 배꼽 빠지게 웃겨 죽겠네.
1: 잘했어,
0: 진짜.
1: 잘했어. 부기, you ate. 잘했어요.
0: 어, 네. 어, 당황했다.
1: 자, 여러분, 부기처럼 이렇게 배꼽 빠지게 웃을 때는 리액션 영어는 뭐라고 할까요?
0: 네,
1: 자, 이번에는 주관식입니다.
0: 오.
1: 아, 웃겨 죽겠네. 웃겨 죽겠네.
0: 웃겨
1: 이렇게
0: 죽겠네.
1: 말합니다. 네, 웃겨 죽겠다.
0: 웃겨 죽겠다.
1: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리자면 이 죽겠다에 조금 더 포커스를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0: 죽겠다.
1: 네.
0: I will die.
1: 자, I will die를요 과거형으로 바꾸세요.
0: I did die. 배움이 여기까지라. 배운 게 여기뿐이라서.
1: 여러분, 아우, 보기 일부러 했죠. 너무 웃겼습니다, 보기.
0: 괜찮았네요.
1: 아, 역시 방송입니다, 보기.
0: 그럼.
1: 네, 아, 방송조. 네. 자, 여러분, I will die를 과거형으로 바꾸세요. I will die. 나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데 과거형으로 바꾸면 나는 죽었다.
0: 죽었다.
1: 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0: 아...
1: 네. 빨리 그거... 보내주세요, 여러분. 일단 보기 못 맞추고 있어요.
0: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0: 그거 게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1: 어, 맞아. 게임에서 많이 나오죠.
0: 그치.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1: 아니, 여러분, 뭐 데니님, I would die from laughing이라고 말해도 돼요. 네, 웃으면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0: 가볍게.
1: 난 죽었다.
0: 난 죽었다.
1: 네, 세 단어. 뭐 어떻게 보면 두 단어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0: 오!
1: 난 죽었다. 이거 우리 청귤차 맛있어님이 지지라고 보냈는데
0: 아,
1: 아니 게임 영어 말고
0: 내가 너무 힘들어.
1: 낙지님 케어도 보내고
0: 제가 힘들어. 제일 좋네요.
1: 맞아요. 우리 청귤차 맛있어님 맞췄습니다.
0: 아!
1: 정답은요 I'm dead입니다. 네, 너무 웃어서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0: 딱 웃겨 죽겠다.
1: 두 단어로 I'm dead. 너무
0: I'm
1: 서서
0: dead.
1: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죽었다고? 혹시 엄마 아빠한테 혼나나?
0: 오.
1: 그렇게도 뭐냐 표현 쓰거든요. 아, 메시야. 아, 나 집에 2시간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 큰일 났다. 나 엄마 아빠한테 죽었다. I'm dea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웃긴 상황에서 I'm dead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웃겨서 진짜
0: 그 상황이나 어떤 뉘앙스를 봐야겠네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웃겼다. 근데 두둥님은 I'm in heaven.
0: I'm
1: 이게 뭐 틀린 말 아니네요. 일단
0: heaven.
1: 죽었으면 뭐 그렇게 올라갈 수도.
0: 어머, 그럴 수 있죠.
1: 있긴 있죠. 네.
0: Say goodbye.
1: 어, 우리 네코모이님 I'm alive는 반대입니다.
0: 아, 살았다.
1: 나는 살았다.
0: I'm
1: 네,
0: alive.
1: I'm alive이라고 하죠. 네.
0: I'm not alive.
1: 자, 일단 오늘 많은 표현을 배웠는데요. 자, 복습 간단하게 할게요.
0: 아, 너무 좋아요.
1: 어, 완전 뭐뭐 느낌이다. 뭐라고 해줘, 보기?
0: Oh, giving.
1: It's giving이라고 합니다.
0: It's giving.
1: It's giving. Oh, it's giving. It's giving. 어,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웃기고. Oh, it's giving all star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0: It's giving me too.
1: 찢었다.
0: 어, 찢었다.
1: 네. You ate라고 할 수 있죠.
0: You ate.
1: 네. 어이없을 때 아, 진짜 bro 말고 bro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진짜 안타까울 때 아이고
0: hug.
1: 네. oof입니다. oof가 아니고 oof 이고요. 아, 너무 웃겨서 나 죽을 뻔했잖아. 죽었잖아.
0: 아, 미소배. 아, 안돼.
1: 좋아요. 자 부기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 또 봬요.
0: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 텐.
1: 네 여러분. In the meantime, this one's by Palace Orchestra. Oops, I did it again. 오.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자, 오늘 커피는 내가 사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어요.
2: 와, 부장님 최고. 그러면 저는 아몬드 카라멜 오트 브라운 초콜라떼, 휘핑크림 가득, 그리고 쿠키. 쿠키도 먹어도 되는 거죠?
3: 당연하죠. 또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시켰어요. 그래요, 그래. 얼마죠? How much?
2: Let's see, you've ordered a total of 15 drinks. So with this and that included, the total comes to 10만 5천 8백 원.
3: 10만 5천 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밥을 살걸. 국밥이 훨씬 쌌겠네.
2: 부장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는 사무실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최고!
3: 그래요, 여러분 얼른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플리즈.
2: Oh, I'm sorry, but we don't offer any discounts. Will you be paying in card or in cash?
3: 아유, 빡빡하시네요. 저기 요 앞에 찜질방이랑 제휴하고 뭐 그런 할인 없어요? 사우나 디스카운트?
2: What on earth are you talking about? Are you going to pay in cash or by card?
3: 아, 오퍼의 멤버십은 현금만 된다, 이 말인가? 계좌이체는 어때요? Money moving okay?
2: I really can't communicate with you today. Just pay 10만 원. Will that do?
3: 오, 통했네. K인심 가지고 계시네요. Okay, thank you. 아, 진짜 커피 한 잔 먹기 진짜 힘드네. 이제 앞으로는 밥만 사야지. 커피값이 이리 비쌀 줄은 몰랐네. 비싸요, 비싸. 오늘 배워볼 표현, 멤버십 할인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2: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3: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2: 멤버에게 특별한 할인을 해주는 멤버십 할인은 membership discount라고 하는데요. All-Star 멤버십이 있다면 15% 할인됩니다. You can get 15% off with an All-Star membership. 특별한 멤버십 할인이 없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I'm sorry, but we do not offer a membership discount.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멤버십 할인이 되나요?
2: Do you offer a membership discount?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Oh,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맞다. All-Star.
5: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7: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임서연의 직역불가.
1: That's right. It's time for 임수연의 직역불가.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아, 제 거 아직 시그널도 하기 전인데 노래를 그렇게 신나게 불러버리시면은.
1: 아, 여러분 오늘 오늘 곡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제 곡들을 네. 추천하고 있었어요.
0: 네, 추천하고
1: 다
0: 있는데
1: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위주로
0: 오늘 네. 네 비공식 공식 민수의 코인 노래방 아니겠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 립리딩 가능한 분들은 제 어떤 노래 부르는 거 바로 알 겁니다. 네. 네, 우리 조둥님. 님이 조이님 하이라고 하네요.
0: 조이님 하이.
1: 어, 근데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0: 임소연입니다.
1: 네, 맞아, 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아,
0: 임소연입니다. 예예예. 예. 네. 조이는 그 콩글리시 이제 소재가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이제 소재 개발 중이시고, 네. 예, 저는 임소연이랍니다.
1: 우리 조이는 그 전 시전에 네, 같이 네. 없어졌어요.
0: 오지게 덥심도 했는데.
1: 아, 오늘 많이 더웠어요?
0: 오늘 그래도 아직은 바람이 좀 차가운 것 같지 않아요?
1: 부산은 근데 제가 두둥님은 부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였다?
0: 뜨겁다기보다는
1: 경기도. 경기도였어요. 두둥님 맞죠? 맞죠. 경기도였죠. 서울이야. 서울이야. 서울. 경기도 왔다 갔다.
0: 뭐 사실은 우리 이제 부산에서 보기에는 네. 수원도 서울이고 용인도 서울이고 맞아요. 파주도
1: 저,
0: 서울이거든요.
1: 죄송한데 저 인천도 서울이에요.
0: 아 그러니까 네, 우리에게는 네. 모두가 서울이에요.
1: 네. 네.
0: 북쪽 지방에 계시는군요. 예, 예, 예.
1: How are you?
0: 아 너무 좋아요. 이제 해가 진짜 길어져가지고
1: yeah.
0: 노을이 아니고 아직도 네. 해가 쨍쨍해요.
1: 맞아요. 어, 지금도 좀 살짝 아직 그
0: 아직 주황빛 안 들었어요.
1: Street lights 아직 안 틀었죠.
0: 네 아직 아우 멀었죠. 우리 퇴근할 때 돼야 틀걸요.
1: 그렇죠. 8시쯤 돼야. 이건 근데 좋아요. 저는 여름 진짜 무지하게 뭐지 죽도록 싫어했다 그죠.
0: 네, 네. 네.
1: 근데 이것만 좋아요.
0: 집에 갈 때 밝은 거.
1: 방송 8시에 마치고 그래도 그래도 좀 밝네. There's still a little light outside.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0: 네. 네. 어, 뭐 대단한 거 맞췄다고 좋아하십니까? 맞아, 예. 네. 경기 인천 바로 옆. 경기 인천 아, 바로 옆.
1: 경기도가 인천. 어? 그럼 난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아. 동쪽으로 뭐죠? 서울에서 동쪽으로?
0: 강원도.
1: 아 강원도. 어. 난 항상 강원도 and 경기도.
0: 강원도 and 경기도. 경기가
1: 네. Apologies to all 경기도 residents and 강원도 residents.
0: 네. 네. 그 경기에 계신단 말인지 인천에 계신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에
1: 경기입니다,
0: 계신단
1: 말입니다. 경기.
0: 네. 아 네. 예. 그렇군요.
1: 자 오늘의 직역불가.
0: 네.
1: 어떤 거 갖고 와셨죠?
0: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리스닝 되고요, 딕테이션 되고요, 트랜슬레이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임소연의 직역불가. 오늘 직역불가에서 소개해드릴 거군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 포함 그 뭐 SNS라든지 너튜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영어 강습 콘텐츠가 뜹니다.
1: 네.
0: 그 콘텐츠 중에 알고리즘에 한 번은 떴을 법한 콘텐츠고요. 제목이 에즈의 끝판왕. 이라는 제목으로 진짜 높은 조회수를 올렸던 호주 가수의 노래 랭카 모든 것을 한 번에 라는 곡이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직역으로 제목을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1: 네.
0: 우리 다들 경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의 부스타분들의 적극적인 어떤 그 참여를 위해서
1: 네.
0: 렌카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라는 곡 여러분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시는 분
1: 그래서
0: 한번 맞춰보세요.
1: 맞아요. 그리고 네. 특히 이 적극적인 이 뭐지 그 participation
0: 네 뭐죠 participation
1: 끌리기 위해서
0: 아 네네네
1: 우리 임소연 씨가
0: 네
1: 여러분 참여하는 분들 중에 뭐 맞추든 말든 그렇죠 럭키 뭐 한 명?
0: 한 명?
1: 두 명?
0: 아 임소연 씨가 주는 선물이에요?
1: 네 그래서 오늘 임소연 씨가
0: 임소연 씨가 오늘 빈손으로 왔는데 어떡하지?
1: 선물을 쏩니다!
0: 쏩니다! 일단 쏠게요. 좋아요.
1: 네 일단 참여 부탁드릴게요.
0: 네네네.
1: 선물 쏩니다.
0: 오 두둥님. 오 맞춰주셨어요.
1: 어 맞췄는데요?
0: 오 맞췄어요. 한글로 해가지고 한참 읽었어요.
1: 그렇죠.
0: Everything all at once.
1: 아 이거 영어를 치는 거였어요?
0: 아 뭐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주신 분을 맞추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 네. 아니에요. 아 여기서 선물 바로 주는 거예요?
0: 어 일단은 볼게요. 네. 오늘 그 전체적으로 임소연 씨의 선물 한번 이게 볼게요.
1: 네.
0: 자 맞아요. 랭카의 모든 것을 한 번에 Everything at Once라는 곡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랭카라는 가수를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완전 BGM의 여왕이더라고요.
1: 아, 이 가수.
0: 어글리 베티 이 노래요? 들으면 네. 아실 거고 네. 어글리 베티라는 미드에 들어간 데리린
1: 데리린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0: 네.
1: Life is like
0: 아, 그 시작됐다. 민수 노래 잘못 눌렀다 내가 버튼을. The Show라는 곡부터 또 Grey Anatomy에 삽입되었던 곡도 있고요. 오늘 다뤄볼 이 노래는 컴퓨터 운영체제 광고에 삽입되었던 곡이래요. 그래서 제목처럼 as라는 단 한 가지 패턴으로 사람들의 되게 다양한 그 매력을 한 번에 정리를 해주거든요. 노래 전체가 as something 또 as something 쭉 나열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국에서 비유하는 표현이랑 영어에서 표현이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두둥님께서 선물은 필요 없고
1: 뭔데요?
0: 민수 뮤트권 주십시오. 호스트를 뮤트를 시키면은 어떻게 돼?
1: 방송 사고 나요?
0: 어떻게? 네. 제가 민수만큼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1: 저 없으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아시겠죠? 네.
0: 아 앞으로 노래 부르실 거면 선물을 주고 불러달라라는 또 유저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노래만 금지라는 닥터수님의 의견.
1: 좋아요. 자 그러면 랭카의 Everything at Once.
0: 네.
1: 첫 번째 그럼 직역 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0: 자 as as 패턴 이거 중학교쯤 저희 배웠던 것 같아요. 네. as a as b 이렇게 해서 as 형용사 as 명사의 패턴으로 배웠는데. 뒤에 것처럼 앞에 거라고 수천 번은 외운 것 같은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기억하기가 힘들지만 이 노래를 여러 차례 듣고 부르다 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익혀질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3초짜리고요. as as가 두 번 나오는 구간입니다. 요거 듣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분도 저희가 임소연 씨가 선물을 줄지 문자 요정이 줄지
1: 오늘 진짜 쉬워요. 그냥 네. as 뒤에 나온 단어 그냥 두 개만 맞추면 네. 됩니다.
0: 그러니까 as 뭐라고 하고 또 as 뭐라고 하는지만 잘 들어보시면 돼요.
1: 네. 네.
0: 3초짜리고요. 음악 주세요.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whale. 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0: 아 근데 앞에가 좀 약간 락 이렇게 가가지고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들어보세요. As hard as nails, as 여러분 아무거나라도 적어봐주세요. 갑자기 또 오! 두둥님 확실히 좋으시다.
1: 일단
0: 손가락도 좋으시고 네, 귀도 좋으셔요.
1: 네. 근데 두둥님이 보낼 거 whale라고 보냈는데요.
0: 네.
1: 그 두 번째 as as의 두 번째 단어를 맞췄습니다.
0: 끝에 거만 맞추셨군요.
1: as thing as a whale이라고 하는데 그럼 네. 제가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0: 우리 닥터수님은 그라운드 있어요 그라운드 이렇게 하셨거든요. 비슷한 거.
1: 그라운드가 아니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0: 네.
1: 천천히 랭카보다 살짝 천천히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whale.
0: 그래서 그 닥터수님이 그라운드를 찾은 게 라운드가 자꾸 나오는데
1: 라운드 아니에요. 라운드 아니에요.
0: 다시 한 번만 읽어봐주세요.
1: 네. As hard as nails, as ground as a. 내가 부르고 있었네.
0: 읽으라고 읽으라고 노래하지 말고.
1: 근데 죄송해요 제가.
0: 읽어주세요. Read.
1: 근데 제가 ground라고 읽고 있었어요. 네.
0: 출제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1: 자 읽어드릴게요.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whale.
0: 맞아요. 우리 두둥님이랑 그 다음에 유저님이랑 grand 다 맞춰주셨고 두둥님 hard nails도
1: 우리 러글하다라고 하네요.
0: 네, 출제차에 계속, 오류가 있었습니다.
1: 계속 ground라고 했나? 한 번만 했을 거예요.
0: 나중에 유튜브 한번 봐야 되겠어요.
1: 아니요. 자, 저는 누가 ground라고 올렸죠?
0: 누가 그랬냐면 round가 두둥님이
1: 두둥님,
0: ground.
1: 그렇죠. 저는 두둥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닙니다. 닥터수님입니다.
1: 아, 닥터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자, 한번 볼게요.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whale. 이렇게 네. 했어요.
1: 밀 캐러먼이 맞췄습니다.
0: 어디.
1: 맞췄어요. 딩동대 완전 100%. 네.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whale.
0: 완전 다 받았었어요. 와, 대박죠.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1: 역시 선물 줘야지.
0: 뭐요? 선물?
1: 선물 줘야지.
0: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네. as as 패턴 뒤에 것처럼 앞에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as hard as nails 하면은 손톱처럼 딱딱하게 그리고 웨일 고래처럼 그랜드하게가 되거든요. 직역하면 여기가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인데요.
1: 네.
0: 네일 손톱이죠. 그런데 이거 못이라는 뜻도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저는 못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0: 아, 우리는
1: 손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0: 완전 우리는 손톱이죠. 네, 왜냐면 네일 아트, 네일샵 이런 게 익숙하니까.
1: 네. 이거 좀 죄송한데 좀 산으로 가는데요. 저 오랜만에 저희 딸 손톱 붙잡았거든요. 네. 진짜 그 전에 좀 미안하지만
0: 진짜 산으로 갔다. 진짜
1: 미안하지만 네. 한 아기 때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번 해줬어요 제가.
0: 손톱을요? 깎아줬어요?
1: 저는 계속 뭐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좀 종이처럼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 하루도 진짜 어른처럼
0: 이게 깎아줘.
1: 소리 내면서 손톱 잘라줬어. 깜짝 놀랐어요.
0: 그래서 우리 민수가 오랜만에 하루에 손톱을 깎아줬다. 네일 클리퍼를
1: 깜짝 놀랐어요.
0: 사용했다.
1: 어린애들한테 이 손톱 깎을 때 딱딱 이 소리가 나서.
0: 덕유산 레스길이 뭐예요?
1: 아, 덕유산 뭐냐면 이거 좀 인사이드 조크인데.
0: 나 아웃사이드.
1: 항상 산으로 갈 때 덕유산으로 가요. 우리는 여기서.
0: 아, 덕유산을 선호하시는구나.
1: 네네네.
0: 아, 그렇군요. 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please continue.
0: 네. 자, 그래서 이 네일이라는 거는 보통 my nail 혹은 your nail, 내 손톱, 네 손톱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네일 클리퍼, 네일 아트처럼 세트로 부르기 때문에 손톱인 걸 알 수가 있는데 my nail is crack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직역을 하면 내 손톱 기준으로는 as hard as nails가 안 맞아요. 저는 잘 부러지는 손톱이어서. 근데 손톱 엄청 튼튼한 분들한테는 직역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사에서는 손톱처럼 딱딱하기보다는 못처럼 손톱 계속 보고 있어요.
1: 아니, 요즘 뭐 비타민을 잘 섭취 안 해서 그런지 맨날 막 하얀 줄이나 뭐 이런 거 생겨요.
0: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고.
1: 죄송합니다.
0: 자, 그래서 손톱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못처럼 딱딱하고 고래만큼 웅장하게
1: 맞아요.
0: 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거 hard as nails 혹은 tough as nails 많이 쓴다면서요.
1: 맞아요. 네네네. tough도 그만큼 딱딱하다 뭐 tough하다. 우리 한국말로도 tough라고 하다 쓸 때 많아요. 이 tough.
0: 네.
1: Right? 그래서 사람이 좀 tough하다. tough as nails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0: 그래서 단순히 막 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멘탈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으로 쓸 때 she's hard as nails.
1: 네.
0: 이렇게 그 여자의 손톱이 딱딱해가 아니고 그녀는 진짜 멘탈 장난 아니야. 가끔은 좀 냉정하다, 차갑다. 이렇게 쓸 때도 쓰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1: 네. 자, 첫 번째 직역 불가 네, 구간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네어 표현 하나 더 가르쳐주면요.
0: 네네.
1: 살짝 여기서 산으로 갑니다.
0: 이번엔 금정산으로 가달라고 너구리님께서.
1: 그렇죠. 금정산으로 갈 겁니다. 그래도 덕유산 정도까지 멀지 않는데.
0: 너무 멀어요. 네.
1: 이 손가락 옆에 가끔씩 이렇게 그거 생기잖아요.
0: I know.
1: 이거 영어로.
0: Cause around me.
1: 뭐라고요? 다시 말하세요. 뭐라고요?
0: Cause around me.
1: Cause around me. 그건 영어로 hangnail이라고 해요.
0: Hangnail.
1: 아,
0: 네일이 hang.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무슨 그쵸? 말인지 모르겠다.
1: 여러분, 근데 그건 네. 절대로 땡기면 안 됩니다. Never pull.
0: 네.
1: 자,
0: 네.
1: 두 번째 직역 불가 가사 가겠습니다. As 첫 번째 직역 불가였습니다.
0: 네.
1: 네.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두 번째 직역 불가도 진짜 여러 가지 그 as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번 주에 특히 또 혹시나 술자리 약속이 있으신 분들이 응용하기 좋은 표현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받아쓰기 한번 기다려볼게요. 오늘 진짜 산으로 가는 상홍이 민수라서 그런가. 자, 3초짜리고요. 음악 주세요. As royal as a queen, as buzzed as a bee. PD님 진짜 큰 목소리로 들린다 하셨어요.
1: 네. 심지어 오늘 PD님 쉬워. 앞에 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0: 오.
1: 네.
0: 여러분 들으셨어요?
1: 네.
0: As 뭐라고 했고 너무 정확하게 들렸어요.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As royal as a queen, as buzzed as a bee. 두둥님 진짜 명확하게 들으셨는데 스펠링 살짝 틀리셨는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죠.
1: 맞아요. 네. 밀크 캐러번이면 완전 100%
0: 와, 맞췄습니다.
1: 대박. 네.
0: 네. 자,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어떻게 되어 있었죠?
1: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As royal as a queen, as buzzed as a bee.
0: 네. 아, 두둥님 급하게 해서 오타나셨나 봐요. 정확하게 다시 수정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는 as buzzed as a bee. 직역하면 벌처럼 버즈 윙윙거리게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영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아니죠.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죠.
0: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은 as busy as a bee라는 그렇죠. 벌처럼 바쁘게 이런 표현을 as buzz로 살짝 틀어가지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buzz는 이제 벌이 여기서 윙 이런 건데 burst 혹은 burst up 이라고 하면 어 벌이다 드론인가요 어디? burst 혹은 burst up 이라고 영어 사전에 나오거든요. 네. drunk or under the influence of a drug 아. 라고 약간 취해가지고 알딸딸한 상태일
1: 맞아요.
0: 때
1: 완전 완전 drunk는 아닌데
0: 아, 아니고
1: sober는 아니고 sober는 완전 그냥 술 그냥 안 먹은
0: 고 자리에 앉아있을 때
1: are sober. Sober and drunk 그 사이에 maybe 그 중간에
0: 약간 얼굴에 좀 약간 뜨거워지기 맞아, 시작한 맞아, 그쯤인 것 같아요.
1: Buzzed. 네. Buzzed.
0: 자 그래서 앞에 가사가 이제 여왕처럼 로열하게 라고 약간 폼을 잡았다가 이 가사에서는 벌처럼 버스트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낮에는 좀 우아하게 그리고 밤에는 약간 좀 취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낮죠 밤이. 취했어요.
1: 취할 거야.
0: 하루 이틀 취한 솜씨가 아닌데.
1: 취할 거야.
0: 자 그래서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에서는 네. 다양한 술 취한 표현들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Tipsy, tipsy도 많이 하잖아요.
1: Tipsy라고도 네. 많이 하죠. Buzz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0: 이것도 살짝 술이 오르는 정도. 그리고 얼큰하게 취했을 때 이제 wasted. 네, wasted.
1: I'm wasted이라고 표현하죠.
0: 이거는 제가 waste가 이제 쓰레기니까 우리 다음날 waste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쵸, 저는 그쵸. 네, 받아들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날 숙취로 머리 깨질 것 같은 거 생각하면 I'm hammered.
1: Oh, that's right.
0: 네, I'm 라는 hammered. 표현도 있으니까 네. 이거 이렇게 이제 듣잖아요. 그러니까 술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영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0: 제가 그렇거든요. 아, 유독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1: 그렇죠. 어떻게 부탁할 수도 없고.
0: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셨다가 적재적소에서 한번 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한 번 더 들어보고 네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As royal as a queen, as buzzed as a bee. 였습니다.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이 노래 앞에서는 앞에서 짚어본 두 가지 직역 불가 구간 외에도 뭐 as warm as the as sun as cold as as ice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은 다 다르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산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근데 마지막에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와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 요것도 짧으니까 한번 듣고 딕테이션 해보세요. 음악 드릴게요.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as 요거는 앞에 as가 없어요. 없어도
1: 그렇죠.
0: 같이 보나요?
1: 뭐 첫 번째는 뭐 그 as 있긴 있잖아요.
0: 네.
1: 아, 근데 as 생략돼도 되더라도 뭐 아, 읽어주면 되나요?
0: 어, 뭐 힌트, 읽고 뭐, 싶으면 읽고.
1: 두둥님은 완전 맞췄습니다. 100% 맞췄습니다.
0: 오.
1: 맞아요. 어 뒤에 것까지 뒤에 것까지.
0: 네.
1: And
0: 어, 이 노래를
1: nice.
0: 잘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죠.
1: 맞아요. 어, 가사 미리 본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0: 에이,
1: 그래서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Sweet as sugar. 왜냐면 앞에 as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냥 as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 이거는 as 뒤에 그냥 다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0: 저는 실제로 궁금했거든요. as가 있는 게 있고 as가 하나만 들어있을 때는 또 다르게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요 문장은 직역하면 달콤하대요. 어떻게? 설탕처럼 달콤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 마더구스라고 이제 한국분들도 많이 아는 컨텐츠예요. 영어권의 전래동요 같은 건데 애기들 네,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마더구스 많이 틀어주거든요.
1: 네.
0: 거기서 어, 노래 중에 What a girl made of, What a boy made of라는 노래 알아요? 민수는 아, 마더구스 많이 안 들어봤어요?
1: 어,
0: 이거
1: 저는...
0: 세대가 옛날, 이거 200년 된 거라던데.
1: 200년 된 거, 당연히 모르죠.
0: 네네네. 네, 그래서 곡이 안에서 뭐 남자 아이들은 Frog, Snail, Puppy, Doll, Dog, Tail 뭐 이렇게 네. 만들어졌고 여자 아이들은 Sugar, Spice, and All Things Nice로
1: 아,
0: 만들어졌다.
1: 네.
0: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자 아이들은 그만큼 뭐 소중한 뭐 그런 표현들로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그 옛날 노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서 변형을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0: Sweet as sugar and everything nice에서 sugar and spice and all thing nice 이렇게 네. 변형된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어풀과 노래 랭크 everything at once 이거 as 이 표현을 연습하는 뭐지 그 영어 연습하고 싶으면 네. 이거로도 다 이렇게 가사로도 보고
0: 그쵸.
1: 해석하면 엄청 큰 도움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좋아요. 지금 오늘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네, 자, as hard as nails 손톱 아니라 못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s buzzed as a bee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벌처럼 buzzed 취했어요. Sugar and everything nice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마더구스 노래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1: 네. 자 우리 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네. 뭐 읽어 주실래요?
0: 네 유저님께서 청취자 의심하는 거 보니 소연님도 어쩔 수 없는 올스타 가족 3년차입니다. 고맙습니다.
1: 좋아요. 자 임성의 지각 불가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네. 선물 PD님이 뽑아주셨는데요. 밀크 카라멜님.
1: 아 우리 너프 역시
0: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리고요.
1: 세 개나 맞췄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임소연의 선물일지 문자여정의 선물일지 올스타 잉글리시의 선물일지는 모르겠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We'll see you next week, okay?
0: 네, see you next time.
1: 여러분, this is Lenka. Everything at once.

0: 뾰라롱 문 문자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Hello.
1: Hi.
0: 자, 우리 그 첫 문자가 좀 왔네요.
1: 벌써요?
0: 우리 둥피님 오늘 니소 치아삐 이런 분이요. 치아삐. 제일 원하십니다. 네. 이런 분들이 제일 원하시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 우리 소원 한번 들어줄까요?
0: 네.
1: 소원 한번 들어줄까요?
0: 거절하겠습니다.
1: Should we make a wish?
0: No.
1: Make a wish come true.
0: 자, 이제 왔는데 오늘의 순위를 조금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시작은 낙지연님이었거든요. 오늘은요. 역시 레전드는 어디 떠나지 않습니다. 고수님이 아이고. 1등으로 스타트를 다시 끊으셨습니다.
1: 네.
0: 한동안 이제 조금 그 휴가를 갔다 오셨다가요. 이번에 다시 조금 제대로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어디 갔다 왔어요?
0: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낙지연애님께서 2등으로 들어오셨고, 지혜님께서 3등, 그리고 닥터수님이 4? 하고 이제 뒤에 물음표 다셨는데요.
1: 네.
0: 5등입니다. 네, 4등 아니고요. 5등. 4등은 데니 리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고수님 안 계시네요.
1: 그렇죠. 들어갔다 나간 것 같은데.
0: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1: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0: 우리 고수님 지금 잠시 귀로만 듣고 계실 거예요.
1: 네.
0: 빨리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1: 디지노 하는 동안 네네. 뭘 안 올리면 오늘 취소됩니다.
0: 그 네. 전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리 샤인킴 피트니스님인가? 이분이 북이 너무 귀여워요. Such cute이라고 하셨는데
1: 네.
0: 민수 씨 칭찬은 없나요? 그건 칭찬 좀 부탁드릴게요.
1: 삐졌어.
0: 그니까.
1: 삐졌어.
0: 그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 뭐요?
0: 삐져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1: 일.
0: 네. 이런 걸 바랐던 건 아닌데.
1: 그렇죠. 네.
0: 죄송합니다.
1: 네. 오늘 저랑 일을 했습니다.
0: 오케이. 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그 네커 모에님이랑 청귤차는 맛있어님.
1: 네.
0: 밀크 카라멜님 오늘 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밀크 카라멜님은
1: 몇 명이었어요 방금?
0: 방금
1: 세 명이었죠?
0: 네, 샤인킴님 빼고.
1: 빼고.
0: 네, 샤인킴님 빼고.
1: 오늘랑 저랑
0: 네.
1: 이렇게 따로 다 1일 따로입니다.
0: That's right.
1: 1일 저랑 1일입니다. 1일 plus forever.
0: 오케이 오케이.
1: 네.
0: 이렇게 정성스럽습니다 우리 민수 씨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유설님 귀척 금지라고. 우리 둥피님 저 검지 치아삐 이렇게 또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 둥피님 본가가 경기도 아니셨나요?
1: 경기도요.
0: 사투리를 잘하시네요.
1: 잘 기억하고 있네요.
0: 전 다 기억합니다.
1: 두둥님 이렇게
0: 네.
1: 사는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0: 네, 그니까 저번에 원해가지고 그 니스도 그 변기 했잖아요. 네,
1: 맞습니다.
0: 네, 디지조 하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우리 그 부기 퀴즈가 있었잖아요. 그 express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 네.
0: Which expression has a similar meaning to I can't live without it 이었거든요. A가 네. I sing about it, B I stand by it, C I swear by it 였는데 뭔가요?
1: 정답은 I swear by it 입니다. 네. I stand by it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0: 네네.
1: I stand by it 또 그런 느낌이긴 표현이긴 하지만
0: 네.
1: 정확한 뜻은요. 정의는 네. 내 말에 책임지다 라고 할 때 I stand by it 말 많이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희는 와 진짜 이거 완전 극찬하면서 나 이거 없이 못 살아 라고 네. 표현하고 싶을 때
0: uh-huh.
1: I swear by it 맹신하다 강력 네. 추천하다고 싶을 때 I swear by it 라고 합니다.
0: 좋습니다. 그 우리 둥피님 저 부천 삽니다 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1: 네.
0: 경기도 부천
1: 갑시다.
0: 네, 밀크님 저 처음 아니에요.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1: 아니 자기가 이거 얘기 안 하면
0: 네 저 둥피님 How dare you. 시간이 없습니다.
1: 저도 몇 캐러버님
0: 네.
1: 예전에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네네.
1: 생각해보니까 네코모에님도
0: 네네네.
1: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제가 알기로는.
0: 그렇군요.
1: 네.
0: 네.
1: 일단 좀 상처 받으셨죠, 여러분.
0: 자, 네. 자.
1: 뭐라 해야 됩니다. 왜 자주 안 들어오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하루면
1: 혼냅시다.
0: 길어요. 야
1: 저기요
0: 시험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Did you know 시작할 텐데 오늘은 뭐냐면 What actually happens to your body if you wear newly bought clothes or underwear without washing it first? 입니다. 처음 산 뭐 속옷이나 이런 셔츠들을 빨지 않고 바로 입었을 때 몸에 괜찮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What do you think?
1: No.
0: No. 네. Why is that?
1: No. 일단 빨리 갑시다.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No 생각합니다.
0: 오케이, okay, so there's three reasons. 첫 번째는요.
1: 아, No 맞아요?
0: 맞아요.
1: 오케이.
0: 네. 그게 바로 시작했잖아요.
1: 네. 네.
0: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독성 방부제가 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아, 네. 이게
1: 특히 그래서 속옷은 underwear이잖아요. Underwear 네. 입기 전에 무조건 한번 빨아야 돼요.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처음 산 옷들 네. 냄새가 있어요. 특정한 냄새가 있는데 이게 이제 formaldehyde. 네, 이런
1: 맞아요.
0: chemicals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토피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이거 excess fabric dyes. 이런 잔류 염료 때문에
1: excess.
0: 네,
1: 네. excess fabric dyes.
0: 이게 있어요. 잔류 염료. 그래서 이거 살 안에 파고들거든요.
1: 오.
0: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쪽에도 아토피가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Armpit입니다.
0: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You cannot ignore the dusty hidden journey these garments took before finally touching your private skin입니다. 이 왜냐면 이제 의류 공장 이런 곳에서 먼지들도 굉장히 많고요.
1: 네.
0: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 내 앞에 누가 이거 입었는지도 모르잖아요.
0: I was about to say that. You know, if you bought in store, other shoppers might have tried it on, leaving behind sweat, meaning these inner layers are visually clean but hygienically contaminated.
1: 맞아요.
0: 네.
1: 죄송한데 유저님이
0: 네.
1: 괜찮겠니? 당연한 소리를.
0: 해야죠 일단.
1: 자 여러분 오늘 디지노 아 he's here to drop knowledge. Okay?
0: 맞아요 맞아요.
1: 여러분들을 좋은 정보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디지노 새 옷
0: 네.
1: 빨고 입으세요.
0: 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킷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어, that's right.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every Monday evening. Hailey brings for us. 안녕하십니까, Hailey?
0: 네, 안녕하세요. 화가 많은 부스터들을 위해 등장한 일타 강사, 일타 뉴스 또 부스터의 에어컨 강풍 헤일리입니다.
1: 네, 여러분 화났어요? 화났어요? 화난 거 아니죠?
0: 충분해요.
1: 네. 화난 거 아니죠?
0: I heard 까불지 말라는.
1: 아,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0: 지령을 들었어. 네. 아, 따지지 말라는. 아, sorry. 제가 또 이제 화를 아니요. 불러 일으킬 뻔.
1: 근데 헤일리가 빨리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살짝 예민해졌는데 이거 조둥님 보세요. 디지노 시간 뺏는 민수 헤일리 타임도 해야 되는데 수다 치아삐. 라고 했습니다. 치아삐.
0: 치아삐.
1: 네. 일단 그래서 빨리 들어왔습니다. 헤일리 님이. How are you?
0: I'm doing well. You know, I actually have a lot of 화.
1: 진짜요?
0: Fire in my it's 사주.
1: 네. 네.
0: 저도 화가 많거든요.
1: Well, like 정말 today TMI다. Or like in general?
0: No, no, no. In general, like when you get your fortune told, like traditional manner of the four elements or five elements or whatever, I have a lot of fire.
1: 아, 나도 한번 보러 가봐야겠다.
0: I mean, I do it online.
1: 네.
0: 아, 재미로만.
1: 아,
0: 여러분 재미로만.
1: 되겠네.
0: 그렇죠, 그렇죠.
1: 물어보면 되겠네.
0: 그렇다고요.
1: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whoa, calm down, calm down.
0: Let's all take a deep breath.
1: 맞아요.
0: And dive into
1: story number one.
0: A deadly heat dome has been persisting over Central and Western Europe, and that's been causing multiple countries to break record temperatures. Swiss glaciers are also about to lose enormous amounts of ice due to this heat wave. And in some countries, the debate over AC air conditioning has become political.

0: seen AI images of people throwing eggs.
1: We have seen those signs in convenience stores of he's not welcome.
0: 맞아요.
1: He cannot enter.
0: And I don't know. I think it's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maybe, that a sitting president has even commented on just a disappointing result.
1: Right. And there will be reforms for sure.
0: Oh, yeah. And that's exactly what he said, too. So, yes. I don't know. Hopefully, as, you know, the national team can, you know, pick up from here. And then, you know, it could be a Cinderella story kind of for us again in later World Cups.
1: I mean, as they say, the only way is up at this point.
0: 맞아요.
1: Hopefully.
0: All right. So what expressions can we learn from this story?
1: All right. So all throughout the weekend, we were kind of, you know, punching the numbers on the calculator. 네, 계산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So let's talk about probability. Odds, chances. What are the differences?
0: 차이가 있어요?
1: 차이가 있습니다. 네. 수포자 헤일리가 알려주는 이 세 가지 단어의 차이. 두둥. 제가 이해하면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So probability. 사실 여기서 포기했어요, 저는. So probability, 확률, 수학적인 컨셉입니다. So we had this class, 확률과 통계라는 제가 정말 안 들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던 확률과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라는 클래스가 있었더랬죠.
0: 저는 진짜 싫었어요.
1: 네, 이 전체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해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입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Let me give you an example. So when you roll a dice, when you roll a die, actually, the probability of 이 주사위를 굴려서 1이 나올 확률, probability는 1 in 6. 1 in 6.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잖아요. Then what about the odds? What are the odds? 자, 이 odds는요, 살짝 다릅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versus 사건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0: 아, 맞아요. Well, 2 to 1. Like
1: exactly.
0: 2
1: to 1. So bring that back to the die or the dice. I roll a die. 자, 그렇다면 여기서 1이 나올 odds. 1, 2, 6.
0: Wait, no, 6이 아니라.
1: Fail, 1, 2, 5. 발생하지 않을 확률. 아, 발생할 확률.
0: 여러분, I was testing you guys.
1: 6면이잖아요.
0: 네, I was testing you guys.
1: So, 아이고. Probability 1 in 6. Odds 1, 2, 5.
0: 맞아요.
1: 이 차이점 이해하시면 좋을
0: 있었어요.
1: 것 같은데요. 네. And then finally, chances.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모두 같이 쓰기로, 이거 쓰기로 약속. 가장 캐주얼합니다. 수학이 별로 아니에요. 그냥 계산보다는
0: 이렇게 설명해놓고서
1: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계산보다는 가능성이라는 좀 더 언어에 가까운 표현인 거죠. So there's like a 30% chance it might rain tomorrow.
0: Yeah.
1: I What like are the chances?
0: 맞아요. Probability and odds, you gotta get like
1: 이건
0: detail.
1: 이건 이제 계산해야 되거든요.
0: 맞아요. 계산해야 돼요. 그냥 chance는 그냥 뭐
1: I've gotta, use the calculator app. 하지만 just remember that. 1 in 6 probability, 1, 2, 5 odds.
0: 맞아요.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at breakdown.
1: So what are the chances you actually understood that?
0: 1, 아니야. 5, 아니야.
1: 자.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0: 네. Oh, Haley,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updates. We look forward to more from you next week.
1: 네, 1타 강사 헤일리였습니다.
0: 네. 자, 여러분, 일단 South Korea is out of the World Cup, right? I'm trying to decide who to root for now. I mean, because we're out, right? I think I'm going to go for Mexico. I'm rooting for Argentina. I think Argentina can go back to back. 맞습니다. 네. All 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In the meantime,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릅니다. Bravo, my lif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0: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Busan Yeongeun Bangseong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1: I call him.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2: 7:00 o'clock.

0: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 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e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wow, it's been so long since I've been to a Chinese restaurant. 사장님, 원 짜장면, please.
2: 아따,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케이, 자, 호래 짜장면 하나.
4: 사장님, wait a sec. I'm a bit stressed out today, so I want something spicy. I changed my mind. Please give me a 짬뽕.
2: 아유, 그래요, 그래요. 스트레스 짬뽕 굿. 여기 호래 짜장면 취소. 짬뽕 하나.
4: Oh, that sounds delicious. Oh, but hold on. Oh, my doctor told me not to drink the broth because of my high blood pressure. 사장님, instead of a 짬뽕, can you once again give me a 짜장면, please? I changed my mind again.
2: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이게 인생 최대의 고민이잖아요. 그치, 뭐, 여기, 뭐. 여기 홀에 짬뽕 치소, 짜장면 하나.
4: Oh,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Oh, wait. Oh, but since it's raining outside, oh, I suddenly want something warm. Oh, 사장님, oh, I'm sorry, but I'll have to switch back to the 짬뽕.
2: 아, 아유, 뭐, 네네, 맞아요. 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레인데이 짬뽕 굿. 여기 홀에 짜장면 치소, 짬뽕 하나.
4: Wait, but hold on. Today I'm craving meat more than seafood. I think 짜장면 with meat sounds better. Oh, 사장님, I'm really sorry, but please change it back to 짜장면.
2: 손님, 그냥 제가 서비스로 짬뽕 드릴 테니까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다 돼 있어. 홀에 짬뽕 서비스 줘가요.
4: Oh, actually, it's just that I'm really hungry today. You know what? I kind of want something sweet and sour. Oh, sweet and sour pork. 사장님, can you make me a tang siuk real quick?
2: 오늘 배워볼 표현. 마음이 바뀌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I changed my mind. I changed my mind.

0: I changed my mind.
1: Mind는 생각이나 마음을 뜻하는데요. 마음이 바뀌다. I changed my mind. 반대로 마음 먹다, 결정하다는 I made up my mind 라고 하면 됩니다.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I can't make up my mind. I can't make up my mind.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마음이 바뀌었어요.
1: I changed my mind.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Your B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4: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9: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0: 9:00